부부에게서 불쑥 연락이 와도 뭐 당황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은,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같은 걸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인생에 설렘을 준다면 오랜 존재들은 정말 묵직한 안정감을 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김동률 피처링 이적 서동욱의 내 오랜 친구들.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0: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5: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4: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6: 새만금.
7: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8: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한 달의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빠르게 변하는 것에 또 한 번 더 숨이 찬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지나온 1년의 9개월을 쓱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빠르게 또 바쁘게 변하기만 하는 인생 같아도 중간중간 숨겨진 기능처럼 안정적인 무게중심처럼 늘 그곳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는 인생의 동반자들이 많이 있다 싶어요. 사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일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익숙한 음식도 있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들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변함없이 세월만 입고 있는 것들이 안정감 있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 노출을 꽉 채워주신 우리 가족분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고 잔소리고 또 뭘 갖다 붙일까요? 아무튼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미리 주신 사연들 준비하고요. 방송 중에 노래 두 곡, 세 곡 이렇게 해서 갑자기 추억 사연입니다 하게 주실 때 있는데 너무 사연이 좀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유롭게 또 미리 주신 사연들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이 나는 보냈는데 한참 있다 나왔어. 나는 뭐 금방 나왔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놓쳐오시는 방법 알려드려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윤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심신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두 곡 이어요.

짧은 글, 긴 여운. 어른의 교양.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다. 남과 갈등하고 자신의 또 다른 모습과 갈등한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삶은 무생무취하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누군가에게 제대로 항의해보지도 못하는 인생은 비굴하다. 생존과 성공을 빌미로 세상과 환경에 순응하려는 자신에게, 욕망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자신에게 스스로 딴지놓지 못하는 인간도 비겁하다. 인생은 재봉선 하나 없는 비단결 같은 모습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갖가지 모순과 불편함으로 빚어진 모자이크가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실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자신과의 갈등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 철학자 헤겔은 갈등과 모순이 삶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중관의 인생은 미완성이었습니다. 마음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천영준의 어른의 교양이었습니다. 남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갈등이 없다는 건 좋은 게 아닐 거예요. 뭔가 정확하게 어떤 속내를 일절 밝히지 않는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습관적으로 하다못해 가족끼리도 별거 아닌 일로 부딪히고 맘상하고 막 그러는데요. 사회에서 만난 어떤 제2의 그룹이라면 더더욱 그런 일이 많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참을 것인지, 뭐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늘 나를 세울 것인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나은 걸 골라야겠죠. 너무 극단적인 건 어느 쪽도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은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전해드려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후리도 틀림이 없어서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4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9월의 마지막 날에 들어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였습니다. 김동규, 금주희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김선숙님이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약간 다가올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꿈꾸면서 들어봤던 거라면 어떨까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독순이님 반갑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은 수요일이라고요? 정말요? 왜 그럴까요? 찾아내보고 싶은데. 아무튼 꾸리님한테 이 얘기를 전해달라는 겁니까? 근데 꾸리님도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제 야구장 가서 열정적인 응원을 하고 왔더니 오늘 아침에 좀 피곤하네요. 하지만 피로회복제 노출 드리면서 풀어볼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웃으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스트레스는 좀 풀리잖아요. 막 뭔가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좀 소진되니까 뭔가 이렇게 기운이 좀 빠지고 그런 건 있지만 같이 날려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도 날리고 어쨌든 그 응원하면서 뭔가 또 으쌰으쌰 하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기운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거 아닐까요? 꾸리님, 독수리님 모두. 한은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추억의 힐링 방송. 추석 인사가 좀 늦었어요. 추석 전부터 많이 바빴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 마음적으로 한가해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활기찬 수요일 되세요. 하셨어요. 약간 추석 전부터 바빠가지고 뭐 이제야 좀 일단락되고 그런 분들은 뭐가 순식간에 다 지나간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한동안 바빠서 약간 두서 없는 그런 일상이 조금 정갈해지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부산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라고. 아, 늘 한 주 인사 절대 빼놓지 않는 분 한 달 인사도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뭐 크게 다를 것 없는 또 여느 달의 그 마지막처럼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또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는 약간 기분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완연한 가을 속으로 그 가을의 품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더 벅차고 설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좀 듣고 갈까요? 마빈 게이, 태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준비했고요. 엘튼 존 키키디가 함께합니다. Don't Go Breaking My Heart까지 두 곡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금베르님도 어서오세요. 오늘은 우리 색시와 양수리 수종사와 두물머리 투어를 갑니다. 주말이 아내분의 생일이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내셨군요. 아, 너무 좋은 시간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늘 이것저것 많이 하시니까 딱 뭘 원하는 날에 다른 거 하느라 정말 더 중요한 걸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최대한 좀 찾아서 하시는 거 아닐까 싶네요. 짐작을 해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그리고 179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향기님, 쌀쌀하지만 상쾌한 아침 차 한잔하면서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점점 약간 완전히 추운 거 말고 적당히 그 쌀쌀함,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702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에밀 웨리스의 Praising My Love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은수님이 스모키의 I Met You at Midnight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곡 준비해요.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에밀리리스의 Pledging My Love였습니다. 7168 디폰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2302 디폰을 쓰시는 분도 이러다 어느새 눈 오는 거 아니죠 그러셨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가을, 완연한 가을을 더 많이 담고 싶네요. 어제도 제가 우리 PD랑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자꾸 사람이 조급해진다고. 누구나 다 적당한, 뭘 하기에도 적당하고, 가을을 그렇게 막 가을 싫어 뭐 이럴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짧으니까 더 간절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짧아서 너무 아쉬워하다 보면 진짜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연하게 막 내가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는 척을 티를 내지 말고 그렇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문자는 또 그 뒤에 이어가고요. 2부 끝곡은 1201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7168 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김신우 귀걸이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김선숙님이 오늘 아침에는 선풍기를 닦아놓고 집안 청소하느라 땀 한번 흘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9월의 마지막 날 10월을 맞이하며 라고. 그래요. 10월이 오늘은 9월과 10월이 그냥 같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와 있으니까. 그리고 304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행운두배님도 어서오세요. 무슨 디 하던데 소용씨 공식 명칭은 노추의 안방마님 입죠?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뭐 소디도 좋고 영디도 좋고 안방마님도 좋고 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갈까요? 우리 야구장의 추억으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한 독수리님의 신청곡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전해드려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130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어느새 기력을 잃고 아침 저녁으로 기분 좋게 볼을 쓰다듬는 바람이 좋아서 며칠 전부터는 운동화도 하나 따로 꺼내뒀어요. 워킹맘 30년 이제야 주어진 저의 시간은 아직도 너무나 사치처럼 여겨지지만 외동딸 해외 취업 나가고 나니까 종일 남편과 둘이 있는 건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정년을 다 채우고 올해부터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고요. 저는 2년 전부터 일을 그만둔 상태예요. 일단 신나게 좀 놀자 싶었는데 남편과 저는 취미부터 음식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서 같이 뭘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아이가 있을 땐 아이를 중간에 놓고 뭐든 같이 했었던 건가 봐요. 아이가 크니까 애도 따로 저도 따로 남편도 따로 다들 이렇게 사시나요? 아, 절대 사이가 나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행을 가도 취향이 너무 달라서 같이 다니는 게 재미가 좀 없고 지인들이 같이 운동을 해보라고 하는데 남편은 실내 자전거도 안 타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화 꺼내놓던 날 저녁마다 같이 가볍게 걷자 뛰자 했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나 뭐래나. 아니, 우리가 무슨 그룹으로 몰려다니면서 피해주는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 알겠는데 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 기분 상하게 말이죠. 남편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 뒤로 시에서 관리하는 아담한 산책로가 있어서 요즘 저의 힐링 코스예요. 딸내미가 지금 홍콩에 가 있거든요. 연말에 홍콩 여행하기 좋다고 오라는데 저는 바로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뭐가 또 어떻고 자신의 예전 경험치로 이것저것 재단을 하는데 참 어울리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같이 갈 건지만 말하라고 했더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본대요. 과연 남편은 함께 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표도 사고 해야 되는데 뭐가 그리 고민일까요? 은퇴 후 부부가 이렇게 안 맞는 분들 계십니까? 진지한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과 저의 애청곡들은 빠지면 안 되겠죠.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미스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먼저 들으신 노래는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좋아하시는 곡이 아무래도 하나의 사랑이 아닐까 짐작을 해봤고요. 약간 노래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이거는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은퇴 후의 부부들이 대부분 특히나 각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은퇴를 한 경우에는 좀 이런 여가 시간도 연습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이 크고 이럴 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의무감으로 탁탁탁탁 진행되던 게 있는 것 같고, 정말 자식들을 빼고 이 부부끼리 각자 좋아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글쎄요. 그 여가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면서 좀 이렇게 이미 뭐랄까 서로 좀 조율이 된 경우는 그래도 좀 낫겠지만, 이런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뭐 취미생활을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 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우리 사연 주시는 가족분들도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글쎄 맞춰가는 거 아닐까요?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느라 그렇게 살아온 거지. 정말 딱딱딱 너무 잘 맞아서 완벽하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아니나 다를까 미연님께서 우리 부부는요 점점점 말을 말아야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4931 뒷부분을 쓰시는 분은, 우리 집은 안 맞는 게 아니라 저는 취미가 있고 남편은 아예 없습니다. 말도 못 꺼내요 하셨고요. 그리고 경민님은, 제 주위에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커플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 같고요. 대부분 이런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어머 저런 집이 있구나 하는 건 정말 약간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없지는 않겠죠. 덜어는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댁들도 쭉 그렇겠습니까? 항상 그럴까요? 안 맞고 서로 조율해야 되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런 순간도 있는 거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6619 뒷부분을 쓰시는 분은 방금 주셨는데, 나이 먹으니까 청춘이 그리워지네요. 평생 그대로 살 것만 같은 젊은 시절이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아니 어떤 마음을 쓰신 건지 충분히 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꼭 붙여야 될 얘기가 그거죠. 늘 오늘이 가장 청춘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을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이 얘기도 제가 감히 드려보네요. 0513 뒷부분을 쓰시는 분은 같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노래가 두 분이 취향이 노래도 다른 듯 하셨고요. 그리고 4451 뒷부분을 쓰시는 분도, 연말에 꼭 두 분이 따님에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마저 안 가시면 두 분이 연말에 한번 다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한번 지켜볼까요? 어떻게든 두 분이 함께 가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끝곡은 향기님의 신청곡을 준비해볼까요? 박은옥의 우리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5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 행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행주님도 연휴 잘 보내셨죠? 자, 우리 471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 남자들은 퇴직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삼식이 아저씨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해요. 뭐 진짜 뭐 삼식이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던데. 근데 여태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또 바깥밥도 많이 먹고 그러면 이걸 막 어떤 약간 그 눈치 보는 설정으로 하실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밥도 먹고 그리고 뭐랄까 그동안 바빠서 부부끼리 뭘 좀 많이 못했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걸 좀 같이 하시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그냥 뭔가 그런 거 없이 약간 아침은 점심은 저녁은 아니 제가 그냥 재미있게 좀 풍자를 해보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나온 얘기들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5599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저희 부부는 자전거를 시작했어요. 오 진짜요? 국토종주까지 같이 했고요. 지금은 야, 또 다른 취미를 시도하시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뭐랄까 이 같이 자전거로 국토종주 하셨으면은 진짜 그 어떤 그 동지애 같은 것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부부를 또 뛰어넘어서 그 국토종주 같이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우리는 한 팀이다 약간 이런 마음과 너무 멋진데요. 그러니까 제가 괜한 걱정하는 거지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알아서 잘하고 계신 건데 제가 괜히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제 사견을 달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키리만자르 표범님은 저 다음 달에 제 생일이에요. 어느 멋진 가을날에 태어났어요 하셨는데 그러네요. 진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간 그 부모님께 특히 어머님께도 효도를 했던 거 아닐까요? 어머님이 산후조리 하시기가 좀 그래도 다른 계절 특히 그 삼복더위 이런 때 아니면은 진짜 엄동설한 이런 때 아닌 거니까 얼마나 좀 이때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 자체가 수월하다는 게 아니라 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김진백님 신청곡 박상규의 조약돌 931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히버스 그대로 그렇게 두 곡입니다.

5400 뒷번호 쓰시는 분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어떤 기대감이 혹 생기는 9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려요 이라고 이것도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기대감 가져야죠. 가지면 좋죠. 그리고 약간 뭐든지 모르고 갈 때 좀 더 당차게 용기 있게도 가는 것 같고요. 뭐든 한 번의 경험치가 생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주저하게 된다는 그런 뭐 결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10월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겠죠. 덤덤하게 걸어간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87 뒷번호 쓰시는 분은 신랑이 어제 교직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집에서 신랑과 같이 청취해요 하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같이 동네에서 오 제2의 뭐 치킨 가게를 또 지금 준비를 해보신다고. 뭘 하시건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운두배님 신청곡을 들을까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Before the Dawn 준비했어요.

김정태님도 9월의 마지막 날 아쉽고 서운한 듯 하지만 그래도 가을과 함께 10월에는 더 멋진 가을들 만났으면 좋겠다고 멋진 9월의 마지막 사진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9319 쓰시는 분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예, 그렇죠.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황금배려님 네,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다람쥐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린데이의 When Me Up When September Ends 이 노래를 원하셨죠.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4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고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고 밝혀주셨고요.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어 서로 감화를 얻게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함께라는 은혜.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4: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5: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4: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30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1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처지나 상황을 보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린 나와 다른 누군가를 공감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진 않죠. 만약 내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었을까, 이런 공감의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연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픽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한 달에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죠. 귀로 듣는 월간 원광까지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이어갈게요. 마이티 마우스 사랑이란,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용심법입니다. 용심법은 말 그대로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입니다. 자기 마음을 법도 있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의 일들, 환경, 운명의 진행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마음 사용하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통해 배우는 공부가 마음 작용하는 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사용하는 법을 실천해 개인적으로는 지혜와 복을 얻고 나아가 사회와 문명을 발전시켜 낙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종경 교의품을 보면요. 물질, 환경, 문명은 마음 사용하는 법에 따라 인간의 삶에 의해 선악과 고락을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고요.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는 용심법을 배우고 익히며 여러 사람에게 교화해서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하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용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마음으로

교화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오래됐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교화는 더 어렵다. 종교가 삶의 중심 언어가 아닌 시대,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9월에 매주 화요일 저녁 소태산 기념관에서 원불교를 접해보지 않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쉼을 진행하고 있다. 오감으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과연 누가 올까 걱정도 있었다. 그런데 용인, 광명, 금천, 마포, 광진 등 꽤 먼 거리에서 청년들이 찾아왔다. 첫 시간 청년들에게 왜 찾아왔는지 물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찾고 싶어요. 책과 영상을 봤지만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왔다는 청년도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의 감각과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신기하다, 재미있다며 앞으로의 공부가 설렌다는 소감도 있었다. 청년들이 종교 자체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자신을 돌보며 흔들리는 삶에서 중심을 잡을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 공부가 청년들의 삶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청년 교화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그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데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겐 이미 소중한 마음 공부의 자산이 있다. 이제는 그 마음 공부가 청년들의 삶에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와 방식으로 새롭게 건네야 할 때다. 한 시간 반을 달려온 발걸음과 다음 공부를 기다리는 설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청년들이 마음 공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들과 만나는 길을 찾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청년들의 마음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공부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남수정 교무님의 글 청년 마음쉼 만나봤고요. 이어서 동방신기 너희들 것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만나볼게요. 창작 성가입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만남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는 원불교의 종합월간지 월간 원광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626번째 만남 시작합니다. 원기 111년 시오로의 표지, 색다른 디자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번호 표지는 마음의 층을 다뤘던 건데요. 내면을 살필수록 실금으로 나눠진 각각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로 층과 층 사이마다 느껴지는 빛의 온도에 주목한 거죠. 그 온기를 따라 경계마다 발현되는 육군의 작용을 세밀하게 탐험하고 마음의 깊이를 더해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은 건데요. 한층 한층 자리잡은 층 사이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표지를 넘겨볼까요? 먼저 이번 호 원샵 코너, 올해 처음 열렸던 원불교 열린교와 박람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이란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린교와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인구 감소와 탈종교와 AI 문명 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원불교 교화의 본질을 묻는 자리가 열린 겁니다. 원불교 교정원이 주최하고 교화훈련부와 원광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는데요. 그동안 단독으로 열렸던 청소년 교화박람회도 함께하면서 전 세대와 현장 전체를 아우르는 첫 교화박람회로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완성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에 이르기까지 품었던 의도처럼 현장이 마주해야 할 근원적 물음을 스스로 묻도록 기획됐고요. 특히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계단을 오르며 사유가 확장되도록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일에 진행된 사유의 여정은 몸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는 체험 클래스로 이어졌는데요.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원불교 교화의 내일을 여는 새로운 첫걸음이 된 이번 교화박람회의 이모저모, 이번 호 원샵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길 그리고 길 코너 만나볼 텐데요. 수의단 중앙이자 중앙 중도훈련원 원장 이경열 교무님과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수의단 중앙으로 교단의 큰 흐름을 살피고 중앙 중도훈련원 원장으로 제가 출가의 공부와 훈련을 챙기는 이경열 교무님은 교단의 미래에 어려움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고 우리에겐 이미 세상을 이롭게 할 교법이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내내 교법 정신과 법인 정신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안으로는 교법 정신을 바로 자신을 세우고 밖으로는 법인 정신으로 사람과 세상을 향하는 것, 또 물질과 기술의 발전이 빨라질수록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공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AI를 비롯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마음 공부가 더 절실해졌냐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경열 교무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근원적인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진정한 행복과 편안함은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고 단련하는 데 있다고 밝히셨고요. 내 안에 공적 영지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르고 사용하는 마음 공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도 전하셨습니다. 또 제가와 출가가 동반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그 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번 호 길 그리고 길 코너에서 그 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즐거운 교당 행복한 교도 코너로 가볼까요? 이번호 주인공은 전북교구 상동교당입니다. 상동교당은 교무와 교도가 함께 교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당으로 최근에는 3040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교당을 찾는 풍경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부모는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은 원학습 코칭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로교화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마음동행의 힘이 컸다고 하는데요. 상동교당은 원기 73년 현재 정읍교당인 정주교당에서 정경호 교무님의 서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동에 주택을 마련해 원기 74년 선교소로 인가받아 봉불식을 한 후 이듬해 초대 최승원 교무님이 부임하며 터전을 다졌다고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법회에 6명 남짓, 많아야 10명 정도가 모였던 상황 속에서 법회가 끝나면 교무가 직접 밥을 준비하며 교도들과 정을 나눴고요. 그렇게 사람을 품고 기다리는 시간이 쌓이면서 교당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역대 부임 교무님들의 정성과 교도들의 합력으로 현재 상동교당은 제가 중심 교화에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자를 앞세운 시간은 실제 교화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의 흐름 속에서도 상동교당은 사람을 기다리기보다 세대의 고민을 살피고 먼저 인연을 만들어가는 교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대법당을 개방하고 경로당을 찾아 기공치료와 차, 법문을 나누는 활동도 그 연장선이라고 하는데요. 만남이 입교로, 입교가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낸 상동교당의 노력, 그 귀한 이야기 이번 호 즐거운 교당 행복한 교도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기획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호엔 숫자를 넘어 교화를 보다 하는 주제로 열렸던 원기 111년 인력수급계획 제2차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전무 출신의 감소와 퇴임 증가로 교단의 인력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인력수급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넘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교화구조와 인력운영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기 111년 인력수급계획 제2차 세미나는 교화구조 개선과 인력운영의 방향을 함께 살폈고 교단적 교화구조 개선 방향과 부산, 울산, 전북교구의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과 교당의 새로운 교화구조를 모색하고 토론을 통해 사람의 숫자뿐 아니라 역할과 역량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짚었는데요. 인력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전무 출신 발굴의 교단적 정책 방향, 사회복지기관 인력 운영의 분석과 인력수급의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한 자리였습니다. 김인서 교무님은 원불교 교화와 교단적 교화구조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박화영 교무님은 부산 울산교구 교화구조 개선, 질문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이인광 교무님은 전북교구 교화구조 개선, 전북교구 교화구조 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엔 교화구조의 변화, 인력 운영의 변화로 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는데요. 토론 진행을 맡은 원광대학교 이윤선 교수는 새 발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보다 인력 경영학의 관점에서 교화구조의 변화와 인력 운영을 연결해 살폈는데요. 조직의 목적과 전략에서 필요한 기능을 찾고 그에 따른 역할과 역량, 인력 배치와 협업, 육성, 유지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주요 맥락이었고요. 토론의 중심엔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교화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감소하는 인력을 기존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고 운영하는 구조에도 원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탈종교화라는 현상 앞에서 모두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달의 기획을 통해 우리의 교화 현주소를 살피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비로됐는 월간 원관 어떠셨나요? 이번 후엔 유난히 교화를 키워드로 한 다양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언뜻 교화라는 주제가 너무나 거대해 보이기도 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마음과 정성은 거창한 무언가에서 나오는 게 아닐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지 또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볼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단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코너들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번호 월간 원관 더 많은 분들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귀로 듣는 월간 원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예전 할머니 댁에 가면요, 시골집 뒷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묵직해진 과실에 가지가 처마 끝에 몸을 기대면 어린 저는 발끝을 세워서 감 하나를 노렸더랬죠. 난 한 감만 딴다, 고집스럽게도 말이에요. 나무는 묵직한 감을 잃었을지라도 또 훗날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맺을 거예요. 9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깊어가는 가을의 시작이라 여기는 오늘처럼 말이에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은요, 최여원 가을 우체국 앞에서.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빠르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아, 저는 오늘 가을가을한 그런 여자이고 싶어요. 쌀쌀한 바람도 그렇고 높은 하늘도 그렇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9월입니다. 했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을 보니 9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도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을 붙잡아둘 수는 없겠지만 더 기억에 남도록, 추억에 담도록 우리 그렇게 잘 써봐요. 기분 좋은 12시 원음 가족분들의 귀한 2시간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0: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원음 방송 이쪽으로 와주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1: 머릿속에 가득한 기억, 가슴 속에 가득한 추억, 만남, 이별, 또 다른

0: Yeah.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1: 김태우의 기억과 추억,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92 쓰시는 분이, 희원님, 저 오늘 출근길에 회사 건물 앞에서 진짜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 봤잖아요. 여름 내내 습하고 끈적해서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이제 진짜 완전 가을이더라고요. 높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게 너무 예뻐서 아, 9월은 진짜 다 갔구나 싶었어요. 오늘 9월 마지막 날인데 다들 오늘 하늘 한 번씩 보셨나요? 전 오늘 출근하자마자 사내 메신저 상태 메시지도 가을 타는 중으로 바꿨습니다. 하하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아, 이 짧은 가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또 비 예보가 서울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비가 또 내리고 나면 제법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느니 9월 예, 붙잡는 방법 중에 예,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면서 아, 진짜 가을이구나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수님이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9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9월도 이렇게 함께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뒷번호 1184 쓰시는 분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어김없이 찾아온 루틴이 있어요. 바로 옛날 노래 소환하기. 아, 오늘 오프닝 음악으로 가을 우체국 앞에서 흘러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MP3에 넣어두고 찬바람 불 때마다 들었던 곡인데 세월은 흘렀어도 이맘때 느끼는 감성은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희원님은 가을만 되면 무조건 재생하는 인생 가을송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을송은 아니지만 그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저 감기 걸렸었죠? 아, 조심해야겠네요. 예, 흥이 나서 저도 모르게. 아, 어깨춤은 살짝 감춰두고 노래만 했는데 요 노래가 좀 많이 떠오르네요. 예, 얼마 전 추석 때 보름달을 봐서 더 그런가 봐요. 뒷번호 2149 쓰시는 분이, 주변에 기침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목이 살짝 칼칼한 게 감기 조짐이 보여서 따뜻한 대추 생강차 한잔 마시는 중입니다. 희원님도 목 감기 빨리 나으세요. 아, 노래하자마자 이런 메시지가 또 보이네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가을방학의 감기약,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가을방학의 감기약, 브로콜리 넘어서 유자차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헤이지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바로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뒷번호 7832 쓰시는 분이 9월 시작할 때만 해도 더워서 헉헉댔던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오프닝 들으면서 올해 세웠던 계획들 중에 아직 안 뜯어본 상자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머릿속으로 싹 스캔을 해봤네요. 남은 3개월 동안 아쉽지 않게 남은 날들 진짜 알차게 보내봐야겠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봅니다. 우리 남은 가을도 후회 없이 보내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3개월이나 남은걸요. 그쵸?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은 출근하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덜컹했어요. 이제는 익어가는 나의 마음처럼 아쉬움에 그래도 아직은 청춘이죠. 기분 좋은 12시 비타민 티원님 목소리에 힐링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5360님 오늘도 화이팅! 뒷번호 7049 쓰시는 분이 벌써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도 벌써 3분기가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이번 한 달도 열심히 달려온 나 자신에게 토닥토닥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10월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무래도 9월 달에 추석 연휴가 좀 끼어있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주 전주 이제 넷째 주에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짧게 느껴지는데 우리 또 다가올 10월을 잘 준비해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10월 화이팅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트랜스픽션의 레디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트랜스픽션의 라디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678 쓰시는 분이, 희원씨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신 공기가 정말 상쾌했어요. 완연한 가을 날씨 덕분에 발걸음도 가볍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0월도 왠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분명히 10월에도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뒷번호 8512 쓰시는 분이, 남편이 아침부터 여보 나 가을 타나봐 마음이 헛헛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마음이 헛헛할 땐 팥 붕어빵이지 하고 냉동실에 있는 붕어빵을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커피랑 먹었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붕어빵도 언제나 먹을 수 있어요. 희원님은 붕어빵은 파파이신가요? 슈크림파이신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하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런 아, 두 분과 함께라면 굉장히 웃음꽃이 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파입니다. 예, 오리지널을 좀 추구하는 사람인데 팥을 또 계속 먹다 보면 좀 다른 맛이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슈크림을 먹죠. 한 만약에 4개가 있으면 3개는 팥, 하나는 슈크림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비비의 밤양갱, 아일리스 앤 나 큐브 애니멀.

두곡 비비의 밤양갱, 알리젠, 아큐 애니멀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10월을 맞이하는 기 마음으로 카페트를 빨고 대청소를 해놓고 머리커트도 하고 왔어요. 흰머리가 많이 보여서 내일은 염색하려고요. 10월엔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기를 바라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또 염색을 하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요, 그럼요. 잘 다녀오시고요. 빨래 끝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전호성님은 희원님 9월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요. 뒷번호 2238 쓰시는 분께서는 9월 시작할 때 다짐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보낸 9월이라 참 따뜻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힛센 목소리와 함께 마무리해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예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찾아주시니까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잠시 후 이어질 3부에서는 요리쿡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있는 날이죠. 오늘은 또 어떤 요리로 여러분들의 군침을 싹 돌게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토이의 뜨거운 안녕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상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상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완전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경서의 달리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최대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산업의 중심, 새만금.
9: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8: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10: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구구구. 수요일엔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구구국 시간이요. 오늘은 계절로 들어서는 길목에 맞게 뜨끈한 요리를 준비해봤다고. 바로 알토란 밤고구마 닭볶음탕. 달달한 밤고구마와 매콤한 닭고기의 만남, 깊어가는 가을밤 입맛을 사로잡을 레시피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볼까? 오늘은 양념장부터 미리 만들어 두자고. 고춧가루 3숟가락, 간장 4숟가락, 맛술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올리고당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후추 톡톡까지 해서 골고루 섞은 뒤 다른 재료가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숙성시켜 두고 이제 본격적인 재료 손질에 들어가 보자고. 닭볶음탕육 닭 1kg를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불순물을 제거

0: 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준비를 해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밤고구마 두 개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큼직하게 썰어주고 감자 두 개, 당근 2분의 1개도 고구마와 비슷한 크기로 큼직하게 썰어주는 거야. 대파 한 대, 양파 한 개, 청양고추 두 개는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두면 돼.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넉넉한 냄비에 데쳐둔 닭고기에 물 3컵을 부어주는 거야. 거기에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몽땅 넣고 단단한 밤고구마, 감자, 당근을 먼저 넣은 뒤에 센 불로 켜놓고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여줄 거야. 국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낮추고 양파와 대파를 넣은 뒤에 뚜껑을 살짝 덮고 15분에서 20분간 푹 끓여줘. 재료가 부드럽게 익어갈 무렵 마지막 맛의 킥을 더해줄 건데 바로바로 버터 한 조각을 넣어주고 청양고추 그리고 통깨를 톡톡 뿌려 한 소금 끓여내면 밤고구마의 포슬포슬한 단맛과 칼칼한 양념 그리고 은은한 버터 향까지 감도는 가을철 보양식 같은 닭볶음탕을 만날 수 있다규. 손이 조금 가긴 하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을의 맛을 만끽하기엔 이만한 메뉴가 없으니까 기분 좋게 도전해보길 바라봐.
1: 잡던 아이는 금세 이렇게 되어버렸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웃음 짓고 또 눈물도 해.

윤딴딴의 어느 가을의 일기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바로 밤고구마 닭볶음탕 얘기를 드렸는데 이 레시피의 킥은 마지막에 더해지는 이 버터가 아닐까 싶어요. 매콤 달콤한 양념에 고소한 풍미를 싹 입혀주는 거죠. 포슬포슬한 밤고구마랑 닭고기를 같이 집어먹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아, 목소리가 너무 많이 쉬었네요. 아, 낭낭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포슬포슬한 밤고구마랑 닭고기가 잘 어우러진대요. 그래서 레시피를 함께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요리가 그려지곤 했는데 침이 꿀꺽 삼켜지는 그런 요리였던 것 같습니다. 달콤하면서 매콤한 그런 깊은 맛,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가까운 지인분들과 함께 즐겨도 좋을 밤고구마 닭볶음탕 꼭 맛보길 권해드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394 쓰시는 분이 언니 오늘 방송 들으면서 메모를 싹 해뒀어요. 닭볶음탕에 버터 넣는 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방송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이번 주말에 작정하고 여유있게 준비해서 가족들한테 특식으로 한상 거하게 차려주려고요. 벌써부터 반응이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기가 막힙니다. 아, 우리 집에서 이제 항상 닭볶음탕을 할 때 고구마를 항상 넣거든요. 근데 버터는 저도 안 넣어봤는데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버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풍미가 굉장히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죠? 뒷번호 7890 쓰시는 분이 요즘 시장에 밤고구마가 한창이라 사다 뒀는데 감자 대신 이거 넣고 꼭 해봐야겠어요. 보슬보슬한 달달함이랑 매콤한 닭볶음탕 양념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하니 내일 퇴근하면서 마트 들러서 닭고기 한 마리 집어와야겠네요. 내일 저녁은 무조건 이거다 하고 벌써 마음속으로 요리 끝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뭐 밥도둑이 따로 없죠. 그럼요. 얼마나 맛있게요. 자, 기분 좋은 12시 3부 끝곡으로 먼데이 퀴즈의 가을 한부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꼭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광고하기 좋은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초로마물러 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체송. 오늘은요 에버글로의 봉봉 슈콜라 베이비 몬스터의 위고 업 트렌드지 마이웨이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에버글로의 봉봉슈콜라, 베이비몬스터의 위그업, 트렌드즈의 마이웨이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기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머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희원님, 원님, 우리 희원님 거짐 살아나셨군요. 늘 조심하시고 아프면 안 돼요. 오늘도 데이트하러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 어제보다는 좀 목이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하죠. 네, 여러분들의 어떤 걱정과 예, 응원 덕분에 이렇게 많이 돌아왔네요. 감사해요. 뒷번호 0367 쓰시는 분은, 비록 9월이 가고 내일이면 10월이 오지만 선선하고 아름다운 가을에 진짜 성수기가 시작되는 거라 오히려 설레이기도 합니다. 10월에도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 행복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뒷번호 7246 쓰시는 분은, 요즘 감기가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봄에 독감 한번 앓고 나니까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강이 진짜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뭐 독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몸살 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독감 주사 맞을 시기죠. 그래서 이번 겨울을 또 잘 나기 위해서는 독감 주사 맞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뒷번호 8052 쓰시는 분은, 아침에는 쌀쌀해서 겉옷을 꼭 챙겨야 하는데 낮에는 또 햇살이 따뜻해 기온차가 크네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야 할 날씨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모두 옷 따뜻하게 입으셨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항상 차에는 가디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디 실내 들어갈 때나 이럴 때는 가디건을 챙겨 다닙니다. 아,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WSG 워너비의 결국엔 너에게 닿기를, 가비앤제이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WSG 워너비의 결국엔 너에게 닿아서 가벤제이의 당신을 사랑합니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409 쓰시는 분이 오랜만에 청취하는데 익숙한 희원 씨 목소리가 더욱 반갑습니다. 3월 말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반년이 지났네요. 아, 언니네 이발관에 산들산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반년이 벌써 지났네요. 자, 기분 좋은 12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신청곡으로 언니네 이발관에 산들산들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0: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수천 수만 권의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전자책은 가볍고 빠르고 심지어 더 저렴하기까지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뭐 종이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종이책에는 날림이나 팝업창이 없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와도 알 길이 없죠. 오롯이 책과 나 둘만 남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코끝에 와닿는 종이 냄새, 또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 그리고 내가 멈춰있고 싶은 만큼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느리지만 더 깊이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만의 속도를 되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온전히 내 속도대로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최진입니다. 사랑에 빠졌어.

0: 안녕 들으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예. 네. 거시기 그 뭐냐? 다들 오늘 점심은 뭐들 드셨나 몰라. 예. 네. 그 말이요. 그 참말로 이 요전에 그 거시기 이 정동 기포드를 아무렇게나 내비치고 간 사람들 때문에 예, 한마디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어요. 예. 근데요 얼마 전에 지하철역 근처를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아 그날도 인도 한복판에 기포드가 뜨거니 엎어져 있더란 말이지. 근데요 그때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더란 말이지. 예. 그러더니 쓰러진 기포도를 거시기에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자리에 깔끔하게 참말로 거시기 해보더라고. 예, 심지어는 옆에 비틀기에 서있던 것까지 쫙 줄을 잘 맞춰가지고 정대 두고 제 갈 길을 참말로 거시기에 가더란 말이오. 예. 남의 일인데도 먼저 나서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참말로 다행 아니겠어요? 우리 방송국도 그런 사람들 많어. 예. 우리도 난 탐만 하지 말고 그 청년처럼 참말로 거시기한 이웃이 되어보자 이 말이요.
1: 김용빈의 금수저, 풍금의 노래, 어우동.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노래 한번 맛보실래요? 존스의 후회는 없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자리가 519번님. 내년에 김윤혜 씨도 9월의 마지막 날 출첵하신다고요. 9월 한 달도 즐겁고 신나는 따뜻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참치맨의 최경식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청취하신다고요. 어서 오세요.

창원의 변재인 씨가요. 웃을수록 행복은 커진다고 합니다. 네, 하셨고요. 부산의 신목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한 달도 조정의 가요 세상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가족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오후 조정의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리스 꽃분홍 치마.

결혼해주세요. 네, 청혼가군요. 자, 안연한 가을 9월의 마지막 날 좋아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경남 거창의 이연소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좋은 여가해성 파이팅. 아침에는 조금 자잘하지만 낮에는 햇빛이 따뜻함을 지나 따갑습니다 하셨고요. 이준호 씨, 조은영의 가요 세상은 나의 버스예요. 즐거운 방송입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눈 깜짝할 사이 이장연.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왔어요. 세미 씨, 가을 햇살에 담스럽게 연구로 가는 고식들이 농민들의 땀방울을 대신해주는 듯합니다. 좋은 해가 이상 출석해요. 조명섭의 노래 듣고 싶어요. 네, 조명섭 씨 팬 여러분. 자, 부산 멋쟁이님께서 좋은 해가 세상과 함께합니다. 부산은 모처럼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셨고요. 솔숲의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김혜성 씨, 햇살 좋은 가을날 하나 둘 감대추가 익어가는 멋진 오후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좋은 방송 좋은 해가 세상과 함께합니다. 세월아 너만 가거라 정은입니다.

세월아 너만 가을아까지 들으셨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숲에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도토리 알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에 다람쥐들 잔치날이 되고 뜨거운 햇살에 짙은 초록의 화살나무 빨간색으로 물들고 어느새 급한 나뭇잎들은 떨어져서 가을을 재촉합니다. 처음처럼 늘 새롭고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 이 가을날 두 시간의 행복한 말씀과 즐거운 음악으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올도 파이팅 하시고 제작진 여러분 9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월에도 건강 행복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지호의 노래 그리운 요소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5장 말씀입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제주도의 4대 종교가 위로와 평화를 노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가 10월 5일 오후 6시 30분 답동 해변 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함께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누군가의 하루가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모아 노래합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캠페인과 함께하는 제12회 평화음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에 AI 목소리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나요? 내 목소리가 담긴 짧은 녹음 파일 하나만 있으면은 나랑 똑같은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숨 쉬는 소리나 웃음소리, 심지어는 지친 기색까지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말이죠. 기술이 좋아진 거는 뭐 신기합니다만은 걱정이 먼저 듭니다. 만약 그 목소리로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온다면은 과연 안 속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미리 조심했으면 하는 것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로 온 익숙한 목소리는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둘째,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는 무조건 끊고 내가 아는 원래 번호로 다시 걸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서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만, 셋째로,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우리 가족만 아는 비밀 질문 하나씩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아이고,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경계해야 되는 세상이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성민지, 사랑도둑. 진혜성, 옥치마.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수진의 한방의 훅. 젊을 때는 청춘이 오래갈 줄 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일은 늘 오늘보다 좋을 것만 같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은 세월은 생각보다 멀리 와 있다. 사람도 그렇다. 늘 곁에 있으니 소중함을 잊고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자꾸 다음으로 미룬다. 돈과 명예도 마찬가지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머물러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인생에는 때를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청춘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을 전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누고 자리가 있을 때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누구나 웃었고 어떤 마음을 나누며 살았는지가 더 오래 낫는다는 것을. 그러니 고마운 마음도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오래 미루지 말자.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쩌면은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인생의 순간인지도 모른다.

네, 오늘 혜성사랑님들 모이셔서 서울 지역방 9월 정기 봉사하는 날이라고요. 서울 강남 환경자원센터에서 병따개 분류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답니다. 오늘 또 진해성 가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봉사를 하시는 서울 지역방 사랑님들 감사드리면서 옥치마 신청한다고 해서 전해드렸던 엠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장님 반가워요. 참말로 거시기 잘하시네. 예, 거시기요. 예, 고맙습니다. 광명의 나오전 씨 힘내세요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9월의 마지막 날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빨라도 참 빠릅니다. 즐거운 수요일 보냅니다.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 하면서 황영웅 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아 씨가 목소리가 듬직하고 오빠 같은 목소리 2시부터 달려봅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집디가 북한산인님께서 오전 8시에 홍문동 집에서 출발해서 인천 청라대교 건너서 영종동에서 바제라 칼국수 먹고 아라뱃길 자전거 타고 집에 가면서 좋은 예가상 잘 듣고 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네. 자, 우설맨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5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

0: 제목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수요일에 함께하는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네, 3부 첫 곡은요, 너는 내 남자, 한혜진의 노래였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싹 날려버릴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의 절대음감을 테스트하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세 곡을 잘 섞어봤는데요, 혹시나 다른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안에 숨어있는 노래 세 곡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문자 참여 샵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정보 이용료 50원,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맛보기로 나가니까요, 정구 세우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너무 짧았나? 내가 들었을 때는 아주 잘 들렸는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았나요? 네?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그거 들려줄 수 있나요? 1번? 네. 1번 다시 한 번만. 자, 가겠습니다. 뭐야? 아, 이 소리만 들려. 일단, 네, 지금 이것만 들어도 정답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에게는 바로 선물, 바로 지금 쏘겠습니다. 예. 네. 한 분도 없군요. 이걸 알아맞히신 분에게는 지금 바로.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소홀해집니다. 네. 일단 뭔가 이렇게 들으실 때 잘 들으시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한 곡 한 곡씩 들으셔야 돼요. 세 곡 그냥 다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한 곡 딱 나오는 노래 그걸 집중적으로 듣고 그다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힌트를 드리면은요, 네, 오늘 그 출전한 가수들의 노래가 원곡 가수가 아니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 가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들을 잘, 그래도 인기 있는 가수들의 노래니까, 네, 초창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수들의 노래라 힌트를 드립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잘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 힌트 보내주세요.

한 가수의 노래 목소리는 확실하게 들리네. 그러죠? 네? 누군지 알겠죠? 예. 한 명의 가수의 노래는 확실하게 들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수 누구지? 네. 네, 세 곡을 섞었으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첫 곡을 그냥 쫙 보내주지 않으실까? 네. 대전에서 조명섭 씨 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세월을 보내면서 즐겁게 가요행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파란수국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지만 낮에는 많이 덥네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 부탁드립니다. 황용웅의 당신 변 주셨고요. 통진의 장영민 씨 예, 목물 같은 사랑 주셨고요. 명호동의 김영남 씨가요. 오랜만에 한바위육 들었어요.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좋은 해가 세상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도선역의 박병록 씨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명 DJ님의 아름답고 멋진 내세이가 더해 멋지고 행복해지는 오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신난다. 네. 이서진 가수님 한바위 혹 응원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자 아직 정답자가 예 일산 수산나님이 송가인 진정인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글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갔죠. 네. 두 번째 이제 한 가수는 이제 기억하셨죠. 세 번째 들으시면 이제 한 가수는 안 적히 제키 네. 다른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기다려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편집 잘했다. 아까는 일단 송가인, 아이고, 왜 이렇게 그 가수 이름을 얘기하고 그러지? 네, 다 아시잖아요. 뭐 그 첫 번, 두 번째 나왔을 때. 자, 세 번째 힌트에는 지금도 뭐 MC들을 보는 가수예요. 남성 두 분도. 그리고 뭐 일단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정말 최고의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른 노래들은 옛 선배들의 노래를 멋지게 최고의 히트곡들이었죠. 네. 지금 한 분 한 분씩 이게 다 합쳐지면 그냥 정답인데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합니까? 네, 요렇게. 디나디따디다디다다다 디다디따다디다디따 요런 노래. 네. 아메리 파티! 아, 예, 요러면 힌트가 그냥 나가는 거고요. 어렵나요, 오늘? 쉽게 냈는데. 예, 쉽게 냈어요. 정답이 안 와. 사연을 좀 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정답이 안 올까요? 신종희 씨가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시고 9월에 마무리 잘하세요. 서일아의 사랑할래요 주셨고요. 덕산호 한양님께서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박상철을 무조건 부탁해요 하셨고요. 네. 홍은동 집에서 8시에 오전 8시에 출발을 해서 인천 청라대교 건넜다고 하신 분 계셨고요. 지금도 가고 계신 분 아니겠죠. 네. 자, 어려웠나 보다. 오늘은 정답자 없어요. 일단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이 노래

오늘은 좀 어려웠나 봐요. 네. 잃어버린 정을 장안별로 쓰신 분들도 있고요. 예, 이제 노래가 다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아이고, 예, 이건빈 씨가 기가 이제야 열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희재 잃어버린 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품을 두 번이나 운 좋게 타서 이번에도 채택이 된다면 한 번도 안 타본 정답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네, 안 드립니다. 그 늦게 예, 노래 세 곡이 다 세 곡이 이렇게 플레이가 될 때 하는 거는 이제 정답자 이게 그 이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상품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데 이제 본인이 다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드리고 싶은 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필 씨가 또 나중에 아쉽다라고 주셨고요. 뭐 장한별 씨 이름으로 주신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없는 걸로 하고요. 서희라의 노래 사랑할래요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포레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이 명운이 여쭙기를 제가 제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제주가 제일 크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제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자, 신청곡 주셨습니다. 변지훈의 사랑은 무죄다. 황영웅의 오빠가 돌아왔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셨나요? 네. 황영훈 팬분들이 노래를 계속 신청하셨는데 듣고는 계셨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미리 예약해놓고 안 들으시는 건 아니겠죠? 네. 들으셨겠죠? 네. 자, 그리고 유진아의 미운 산에 듣고 싶다고 월요일 지나고 벌써 수요일이네요. 금방이에요. 라고. 아니, 근데 수요일이 이제 딱 중간이잖아요. 오늘 지나고 나면은 목금만 또 지나고 나면. 주말이 이제 연휴는 아니더라도 이틀 탁 쉬고 나면 또 월요일이에요. 네. 근데 쉬는 것보다 일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자, 유진아의 미운 산에 피터폰 웃고 삽시다는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네, 두 곡 전해드립니다.

피터팬의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대구 날씨가 너무 좋아요. 친구들 커피타임 끝나고 좋은 해가장 창을 열었습니다. 늦어서 아쉽지만 반가워요 하셨고요. 항영 가수의 오빠가 돌아왔다. 잘 들었어요 하셨고요. 이건필 씨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기원합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방송 잘 듣고 있으니 오래오래 진행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자, 강민주의 노래 세월아 신청하신 분 박상철의 무조건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현의 노래 힐링의 바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통할 때에도 대중 있게 통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혜입니다.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음이 살아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음이 살아나나니 그러므로 한때의 선으로 자만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26장 말씀이었습니다.

0: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원음 방송의 가족이 되어주시지 않으실래요? 원음 방송 후원회가 원음만방 불사를 시작합니다.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 방송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더 큰 세상을 향해 용감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 PD representing 김장훈 representing New track for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0: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살을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애정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돌을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대정경 불지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짝임들 보드라운 빛 깜빡이는 가로등 소나비 볼트가 오면 어때 전화긴 끊기 싫어 3시간 51분 귀 빨개지게 웃긴 기록 내 시간이 다 돼가도 구분이 안 가

길 너의 집 앞 잡은 손 놓기 아쉬워 조금 이따 내려갈게 괜찮아 막차 시간 내로 갈게 숨결 넘어 너와 가까워져 고르던 숨이 또 가빠져 많이 걸어서라고 No 실은 너의 빨간 방 구경하고파 겨우 발걸음 돌려 다시 골목 한참 내려오다가 울려보고 온 웃음이 나 여지껏 창 넘어 손 흔드는 네가 예뻐 참 넌 이 도시의 순수한 별 높은 곳에 살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효과적인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일방통행 구역이 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요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지시위반은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도로에는 출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호지시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중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낯선 지역 도심의 이면도로를 운행할 때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우리의 마음은 밝게 빛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밝게 빛나는 마음의 빛이 밖을 향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세상의 온갖 정보와 소음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마음의 빛이 밖으로만 향하다 보니 정작 그 빛이 시작된 우리의 마음은 어두컴컴한 상태로 방치되고 맙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마음의 빛이 밖으로만 향하다 보면 그 빛이 시작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밝았는지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불교에는 이를 경계하는 회광반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빛을 돌려서 가만히 나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골방에 들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기도를 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 역시 본래의 맑고 밝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름은 달라도 세상의 모든 성현들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마음의 원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빛을 내 안으로 돌려보라는 것이죠. 오늘 둥둥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0: 원불교 성가 마음송이었습니다. 우리의 밝게 빛나는 마음이 밖으로만 향해 있지는 않나요? 밖을 향해 켜두었던 마음의 손전등을 오늘만큼은 내 안으로 가져와 보시면 어떨까요? 상대의 잘못을 비추던 손전등을 내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이해와 용서가 시작되고, 세상의 소란함을 향하던 빛을 내 안으로 돌릴 때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바깥 세상으로 향하던 빛을 내 마음으로 돌려 그 빛이 시작된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겪게 되죠. 생각해보면 힘든 일 그 자체보다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25년간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하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온 한 교무님이 계십니다. 최근 나는 왜 같은 방식으로 힘들까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이 책의 저자이신 원불교 교화훈련부 청소년국 국장이신 남수정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 새마을금고 보험.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4: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17개 국가 성인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17개 국가 평균 답변 1위는 가족이었다. 2위는 직업과 커리어, 3위가 물질적 풍요였다. 반면 한국인의 응답은 달랐다. 한국인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1위가 물질적 풍요였고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었다. 다른 국가 응답자들은 가족과 함께하고 내 일을 통해 성취를 느끼며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말이죠. 자,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두 가지가 있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패를 가장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지혜와 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마태복음에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문이 매우 좋은 여우와 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여우가 길을 가다가 서로 마주쳤다. 가문이 좋은 집 여우가 그렇지 않은 다른 여우에게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였다. 그러자 천한 집안의 여우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집안은 너로 끝나겠지만 우리 집안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하루를 살아도 덕행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한 어구를 100번 읊는 것보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유익한 말씀 하나 듣는 것이 더 좋다. 이치에 맞지 않는 시를 100번 읊는 것보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진리의 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 마음이 악하고 어지럽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덕행 있고 깨끗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에 참다운 보물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참 마음과 그 참 마음을 사용하는 법. 네, 이 두 가지를 인생의 소중한 보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공포음악으로 꿈꾸는 피아노의 가을에 붙이는 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빛을 돌려서 자기 내면을 비춰본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빛이 밖을 향해 있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온갖 정보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빛이 밖으로만 향하다 보니 정작 그 빛이 시작된 우리의 마음은 어두컴컴한 상태로 방치되고 마는데요. 자, 불교의 이 가르침은 밖으로 향하던 빛을 180도 돌려서 내 마음을 향해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반성, 2번 회광 반조. 1번 반성, 2번 회광 반조입니다. 네, 우리의 밝게 빛나는 마음이 밖으로만 향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작 그 밝게 빛나는 마음은 알지 못하고 어둡게 방치되고 많은데요. 자,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또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 바로 우리의 밝게 빛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L&B 싱어즈입니다. 부처님 마음일세.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을 겪게 되죠. 생각해보면 힘든 일 그 자체보다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25년간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왜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하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온 한 교무님이 계십니다. 최근 나는 왜 같은 방식으로 힘들까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왜 우리는 그동안 늘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이 책의 저자이신 원불교 교화훈련부 청소년 국장 남수정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네.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26년째 교역에 임하고 있는 남수정 교무입니다. 지금은 아까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에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위한 교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남수정 교무님께서는 오랫동안 교화 현장뿐 아니라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셨는데요. 마음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2: 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도 출가 후에 마음 공부를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더 쉽게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그 공부 방법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상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1: 예.
2: 결국 저에게 심리학 공부는 어떤 별개의 공부라기보다 원불교 마음 공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 삶 속에서 잘 활용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 마음에 대한 오랜 공부와 경험이 이번에 나는 왜 같은 방식으로 힘들까라는 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 네. 평소에 마음이 힘들 때 한 번씩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지인 한 분이 계셨거든요.
1: 예.
2: 근데 그 분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무님이 그동안 저에게 해주셨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예.
2: 예. 그전까지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건 내가 꼭 써야 할 것 같다. 꼭 그런 숙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 예.
2: 그래가지고 지금 책 나는 왜 같은 방식으로 힘들까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예. 아마 그분이 마음이 힘들 때 교무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고 아마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도움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 네.
1: 이 책 제목처럼 우리는 관계나 상황이 달라져도 늘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고 비슷한 방식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좀 반복되는 걸까요?
2: 살펴보면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반복 온 삶의 패턴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2: 대종사님께서 그 무시선법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2: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입관 그리고 고정관념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경험이랄지 그런 생각을 통해 바라보게 되지요.
1: 예.
2: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익숙한 삶의 패턴이 되고 또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슷하게 해석하고 비슷하게 반응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늘 비슷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뿐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무님께서 이 책에서 특히 해석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2: 네. 저는 사건 자체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을 구분해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 네.
2: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나를 무시했나라고 해석을 하면
1: 아.
2: 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잖아요.
1: 예.
2: 예, 그런데 못 봤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면 감정에 큰 동요가 없을 것입니다.
1: 예.
2: 그래서 사건은 똑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1: 예.
2: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지? 혹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나의 해석인지를 구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이제 인사를 안 받아주면 그 좀 무시당한 느낌을 받고 좀
2: 그렇죠.
1: 신경질이 나고 그런데 무던한 사람은 못 봤나 보다 하고 좀 지나가고요. 예.
2: 네네.
1: 그런데 이 자신의 생각이나 해석이라는 것이 워낙 익숙해서 이를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늘
2: 맞아요.
1: 반복되는 마음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좀 일상에서 좀 무엇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2: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잠깐 멈추는 것이죠.
1: 예.
2: 잠깐 멈추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호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는 것입니다.
1: 네.
2: 예예. 그렇게 알아차리면 생각이나 감정에 바로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작은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1: 예.
2: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멈추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2: 네네.
1: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습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담아내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1: 그 독자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연습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 네. 책에는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연습들을 함께 담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 또 따라오는 감정 그에 따른 행동 이것을 나누어 보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또 어떤 해석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상에서 잠깐 멈추고 호흡하면서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작은 연습이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담이나 심리학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원불교의 마음 공부와도 많이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원불교 마음 공부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것을 이 책에는 또 어떻게 담아내셨는지요?
2: 네, 이 책은 한마디로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심리학의 여러 이론들이 원불교의 마음 공부와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 책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상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무시선 그리고 무처선 공부를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마음 공부를 교리적인 언어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언어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1: 예,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책을 통해서 상담, 또 심리학, 또 원불교 마음 공부까지 두루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2: 네.
1: 예. 자,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마음 공부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내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과정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과정인지도 네.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2: 네. 마음 공부를 직접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전문가 과정을 준비했는데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차림, 호흡, 감정과 생각 바라보기, 반복되는 마음의 패턴을 발견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직접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5회기로 계획을 했고요.
1: 예.
2: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소태산 기념관 9층에서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예.
2: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그 희망숲 인성교육센터에서 마음공부 명상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1: 예, 예.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나요? 아마 원불교 교도님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죠?
2: 네, 교무님, 교도님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들 모두 환영합니다.
1: 예.
2: 예.
1: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관계나 삶의 문제 때문에 왜 나는 또 이렇게 늘 힘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2: 네, 저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보통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멈춰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을 한번 알아차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알아차리는 순간 일어났던 생각과 감정에서 끌려가던 마음이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기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마음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네, 그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마음 공부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동안 늘 그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했는데 이제 좀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서 새로운 네. 선택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왜 같은 방식으로 힘들까의 저자이신 원불교 교화훈련부 청소년 국장이신 남수정 교무님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합니다.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회광 반조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밖으로 향하던 마음의 빛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라는 뜻의 회광 반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광은 빛을 돌린다라는 뜻이고 반조는 자신을 비춰본다는 뜻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빛이 밖을 향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온갖 정보와 소음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듯 마음의 빛이 밖으로만 향하다 보니 정작 그 빛이 시작된 우리의 마음은 어두컴컴한 상태로 방치되고 마는데요. 회광반조는 바로 밖으로 뻗어나가던 그 빛을 180도 돌려서 내 마음을 향해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세상과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거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밖으로 향하던 빛을 내 안으로 돌려서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 생각과 나를 분리해 보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 불안, 욕심, 분노, 원망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정말 나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광 반조를 해보게 되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깊은 정적과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선을 중시하는 불교 선종의 핵심 메시지로 선종의 대표적인 경전인 임재록에는 회광 반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진리를 바깥의 부처나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바깥의 부처나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밖으로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라. 즉 행복, 평안함, 진리 또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외부 조건에서 찾지 말고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참된 나를 돌아보면서 찾아보라는 것이 회광반조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은 밖으로 향하는 빛을 내 안으로 돌려 나를 비춰보라는 회광반조란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6738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회광반조입니다. 너무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마음 편하게 라디오를 듣습니다 하셨네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홍순지입니다. 구름 흐르나 하늘은

동안양 교당 유선정님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9월을 보내면서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에서 오경성님의 예쁜 목소리로 나에게 참 보물은 무엇인가를 들으니 가족을 비롯해서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삶의 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수정 교무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나는 왜 같은 방식으로 힘들까라는 이 책은 남수정 교무님이 25년간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담은 책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살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그럴 때 잠시 멈추고 살피고 돌려서 마음을 잘 사용해서 나를 비롯해서 남도 좋은 쪽으로 취사를 하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남수정 교무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9월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네 예쁜 문자를 주셨네요. 몸살돌 그렇습니다. 멈추고 살피고 돌리고 그 우리 교무님께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냐?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마음이 참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자연스럽게 욕심도 갖게 되고 그러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니까 싸우고 미운 말도 하고 상처도 주고 다투고 욕심은 점점 커지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유선정님 말씀을 해주셨죠. 멈추고 살피고 돌리고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늘 챙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네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자유자재로 예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남수정 교무님께서는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매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살필 수 있는 무시선 무처선의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그 빛을 내고 있다고 회광반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에서도 사람을 다 빛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음악 신상옥이 부른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유난히 밉거나 또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은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미운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애써 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곡을 이걸 골랐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나훈아입니다.

0: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세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나 이야기 나누다가 감정이 팍 상할 때,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면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대방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때로는 진짜 얄밉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요. 또 수십 년, 네, 평생을 해로한 부부지만 배우자가 유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어요.

또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는 웃음과 행복이 더 많이 넘쳐 흘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두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특히 또 3, 4부에는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은이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가 또 있는 날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또 배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요. 가을이니까 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노래들 많이 청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들려드리고 선곡해 드리고 또 통기타로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십시오.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어요. 박재란 나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창가.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월보다 0.18%포인트 오른 4.66%를 기록했고요.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금리는 4.88%로 11개월 연속

연속 상승했고 변동형 금리는 4.53%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0.36%포인트 오른 6.33%로 지난 2024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 모두 오르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6%로 넉 달 연속 상승해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이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명목 임금은 431만 6천 원으로 작년 7월보다 10만 4천 원, 즉 2.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명목 임금이 1년 새 2.5% 상승하는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도 2.8% 오르면서 7월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은 360만 4천 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실질 임금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는 2023년에 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긴 하락세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의 시작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전주 16도, 부산은 1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내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쌀쌀하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낮 기온 역시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또 금요일인 모레와 개천절인 주말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글쎄요, 오늘 저녁에 비 소식이 중부지역하고 서울은 있었는데 아직은 네, 비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남미용의 비가 오는데 들으셨고요. 이어서 성재희의 마중길 이렇게 두 곡이 예, 들려졌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맞아 이런 노래가 있었어. 예, 무릎을 탁 치시고 귀가 그냥 바짝 예, 가까워지는 거 느끼시죠. 참 한때는 우리들 빛나는 시절 우리 예전에 많이 듣고 많이 불려지고 좋아했던 노래인데 기억 속에 세월이 지나니까 좋아했던 노래도 조금 감춰져 있다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되새겨지는 그런 음악들이 참 많다고 여러분들이 좋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예, 열심히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열심히 예,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그 박재란이 부른 사랑의 찬가 제목이 샹송 같은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우리 대구 북구 윤형준님께서 샹송 같은데 원곡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그 불어 발음을 잘 몰라서 이게 사랑의 찬가 이제가 원 제목인데 히메이 레모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제가 번역기를 제가 한번 돌려봤거든요. 예, 그래서 음악 나갈 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불어도 배워야 되고 바쁩니다. 윤영진님은 야구장에서 지금 실제 직관을 하시면서 눈으로는 야구 경기 보고 이어폰으로는 아인 청취 중이시래요. 예, 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더 좋으시겠네요. 예. 자, 전주 현동수님께서 9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10월도 모두들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박지원의 무주구 천동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듣죠.

저는 무주구천동에 가봤습니다. 지금도 뭐 변함 없겠죠. 산천은 변함이 그렇게 좀 빨리빨리 오지가 않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세월을 좀 빨리 먹는 것 뿐이지 뭐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서 가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물색도 그대로 나무도 그대로 박지연의 무주구천동 같이 들었습니다. 1부를 벌써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신호에 가지 말라고 우리 대구 최영환 님이 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전하는 오늘.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광고하기 좋...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 남미 리듬이죠. 차차차. 네, 뭐 룸바 차차차 이런 이름의 류의 음악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그런 그 라틴 리듬으로 이어지는 음악들, 리듬을 갖고 있는 음악들은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흥겹네요.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은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윤일로의 기분파 인생이었습니다. 예, 늘 이렇게 기분 좋게 살면 참 좋은데 그죠? 예. 원래 기분파 많이 내는 분들이 실속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것도 좀 챙기고 이렇게 감추고 그래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면 막 다 네. 특히 아내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남편들. 아,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묵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북구 주순이님께서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하는 날이죠.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제작진, 진행자님, 아인가족 여러분 모두 9월도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깊어가는 가을 10월에는 푸른 하늘처럼 맑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으로 라이브 신청곡을 주셨어요.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요게 이제 80년도 이후에 발표된 곡이죠. 저희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라이브 신청곡 또한 음원으로 들려드리는 신청곡 뭐 잘 알고 계시지만 70년도까지 80년도 미만으로 들어오는 그런 곡들을 좀 선곡하고 있으니까요. 주순이님 다른 곡 한 번 더 한번 신청해 보시죠. 약간 연식을 올려서 네 기다리겠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께서 아 목소리만 들어도 통기타 라이브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아서 무조건 기분이 만땅 좋습니다. 수요일은 더욱더 합니다. 왜 우리가 저 기름을 가득 채우는 풀로 채우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저 재밌게 만땅이라고 하잖아요. 아, 만땅이요 가득 금치영 기사님 네 좋습니다. 3, 4부에는 더 가득 채우시길 바라고요. 보내주신 신청곡들과 사연들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글쎄요 그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 우리가 몸도 마음도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고 좀 번잡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글들은 많이 주셨는데 신청곡을 안 주시네요. 글 옆에 신청곡도 하나씩 붙여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네,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에 살고 계신 정옐리님 며칠 전부터 저희 방송과 또 인연을 맺으셔서 반갑습니다. 조미미의 노래 무슨 말이요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준비해드리죠. 그리고 성북동에서 배용준님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요. 10월에는 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배성의 기적소리만입니다. 두 곡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 방송 시간은 아니었지만요. 낮 시간에 박영효 청취자께서 아름다운 인생 방송 중에 신청곡하고 문자로 신청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당연하시죠. 예. 혹시 지금 듣고 계시면 우리 박영효님도 빨리 얼른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번호 2519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6번 마을버스 기사님 잘 듣고 계시나요? 제가 일러드린 89.7MHz 다른 방송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시길래 제가 좋은 방송 있다고 추천해드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네, 우리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을 추천해드렸대요. 고맙습니다. 그 이미자의 아직은 멀었네 듣고 싶다고 청해주셨는데 이 노래는 음원이 저희가 준비가 안 됐네요. 2519님 다른 노래 네, 다른 노래 한 곡 더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 남준호님하고요 또 우리 박병로 기사님이 청해 주신 노래예요.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 시원한 가을 저녁 한 곡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남준호님이 청해 주셨어요. 두 분이 청해 주신 덕수궁 돌담길 그리고 문주란의 첫사랑 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인생 벌써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DJ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자연에서 살고 계신 우리 이현수님께서 지금 저녁 식사 후에 실내 자전거 타면서 방송 듣고 계신다고 운동과 네, 낭만을 함께하고 계시네요. 남진의 너와 나 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아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연 곡은 김상희의 밤의 기타였습니다. 야, 저는 이 노래 진짜 잊혀져 있었던, 예,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노래인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같이 추억을 회상하네요. 같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아, 3부에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퍼레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J 통기타 라이브가 또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네, 통기타로 또 가을밤의 분위기를 한번 마음껏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응원의 박수 문자도 주시고요. 또 가을밤 나누고 싶은 노래와 이야기도 담아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의 박수 문자와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면서 지금 시각은 8시 4분 1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6: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4: 엄마, 여기 꽃.
7: 고마워.
6: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끓여서 라면 물 올려놓고 첫 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은 역시 요거 한 잔이죠 하시면서 아 좋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 시간을 즐겨주신 여러분들과 오늘 첫 곡은요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박건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주십시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네,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진 노래는 우리 대구의 주순이님이 청해 주신 네, 노래였습니다. 최양숙의 기다리겠어요. 아, 노래 참 좋아요. 그리고 라이브로 가을 편지도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아직은 가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10월 달에는 한번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가을 편지 들려드렸었거든요. 네, 10월 달에 한번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와, 내가 걷던 마루니 누군가가 걷고 있겠지요. 전주 현동수님. 대구 북구 주순이님은 아, 음색이 너무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요. 박병로 기사님 아주 그냥 멋져 보러요. 해주셨고.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은 오늘은 모임이 있었어요. 끝내고 3부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통기타 라이브에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합니다. 해주셨고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진행자님 동훈 씨 노래가 최고예요. 모든 장르 노래하는 소화하는 가수 있으면 나와보시오. 우리 찐팬이 되어주신 인천 오라방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산에서 유상욱님은 오동잎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도 지지난주에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렸으니까 가을이 다 떠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지요. 아, 박수 박수 라이브 음악 기차가 도착 가을의 청취가 물씬 풀려옵니다. 아, 풍겨옵니다. 동네에서 구경옥님이 목소리와 기타 연주가 일품이네요 하시면서 응원의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노래는요. 예, 항상 요 시간 두 번째 노래에서는 예가요, 찐 예가요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아, 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고복수의 짝사랑입니다.

0: 오늘은 7시 5분 전에 채널을 맞춰놓고 기다렸답니다. 꿀단지 같은 아름다운 인생에 또 멋진 진행자님의 라이브까지 펼쳐지니까요. 저는 최무령의 사나이 우는 마음을 신청해봅니다.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저녁시간 되시길 바라요. 관악구 은천동에서 김태환님 네 청해주신 노래 고복수의 짝사랑 라이브에 이어서 최무령의 사나이 우는 마음이었습니다. 3부가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은 4부 시작되면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하고요. 그 3부 마무리 곡은 부산 구포에 살고 계신 천일홍님. 성함이 아주 멋지십니다. 천일홍님의 신청곡 방은하의 부산 행진곡을 일단 준비해놨습니다. 박수를 많이들 주고 계셔서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집에서 듣기 제일 좋은 곳에서 앉아서 들으며 즐겨 듣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하시면서 숨어오는 바람소리님이 짝짝짝 박수를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문자들은 4부에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방은합니다. 부산행진곡.
1: 봄이다.
2: 금강원이다.
1: 여름이다.
2: 송도라 푸른 바다.
1: 동양의 관문이다.
2: 부산항구다.
1: 오륙도 바다 멀리 무역선 온다.
2: 꽃다발 받쳐들고 보드로 가자.
1: 부산은 젊은이의 오아시스다. 브라보 부산. 부산은 제일이다. 오아시스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자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11장 법문입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4: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5: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6: 02-731-7333.
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5: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8: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문자로 조금 이야기 나누고 다음 노래 들려드리죠. 우리 뒷번호 6549 쓰시는 액청장님. 동훈씨, 가을이 벌써 문턱에 와 있는데 아유 여름이 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좀 떠나주면 고맙겠는데 말이죠. 낮에는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 근데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깊어지는 거예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경옥님, 9월을 보내고 이제 10월이 눈앞에 와 있네요. 멋진 시간 모두들 건강하게 함께 정을 나누어요. 부산에서 구경옥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김사묵님, 제가 근무하는 곳에 늘 걷다 쉬고 하시고 손잡고 보폭을 맞춰서 걷고 계신 80대 노부부가 계십니다. 볼 때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하셨을 노부부 존경심이 생겼어요. 네, 하시면서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라이브로 청해 주셨네요. 네, 이 노래는 아무튼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리고요. 요즘은 60대는 노부부가 아니죠. 네. 70 넘고 80대야지 노부부예요. 60대는 청장년 부부. 네.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노래, 가슴을 아련하게 흔들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시면서 신청곡으로 윤수일의 갈대 또는 희자매의 실버들 즉석 라이브로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희자매의 실버들 한번 제가 준비해서 들려드린다고 약속드릴게요. 구경옥님, 애청자 여러분들 희자매의 실버들 다음 주에 예약곡으로 예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말고노스님께서 고복수의 짝사랑 너무 잘 들었다고. 오늘 말고노스님께서 그 차중락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아까 1부 시작하자마자 청해 주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가을의 대명사 곡 아니겠습니까? 또 부산 은하수님, 저도 왔어요 짝짝짝. 라이브에 그만 홀딱 빠졌습니다. 가을을 데리고 오셨네요.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 상도동에서 조남주님은 우리 점장님 아내분께서 저녁 챙겨놓고 가니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상명령을 어겼다고, 게으름을 숨기고 전적으로 동훈쌤 라이브 탓으로 돌리면 네 오케이 되겠죠 해주셨는데,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4부 시작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남자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건 못 들어보셨죠. 이영숙의 그림자. 네, 이 노래를 가을밤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지친 퇴근길에 우리 DJ님 목소리와 구수한 노래가 전하는 위로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네요. 앞으로 제 퇴근길 단골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도 기대하겠습니다.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 신청곡 띄워봅니다. 뒷번호 5307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신 미래의 열혈 애청자 예약해 주신 우리 5307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청해 주신 노래 오기택의 충청도 아줌마도 전해드렸습니다. 나영우님께서 9월 한 달도 고생했어요. 선곡이 너무 좋네요. 다가오는 10월 행운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시면서 또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나영우님도. 아, 추석 연휴 동안 아인 식구들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베리 굿. 구경웅님 언지척 해주셨고. 또 헐레벌떡 4부에 입장했습니다. 때마침 라이브로 그림자가 나오네요. 감동입니다. 우리 방현재님. 네,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도 라이브 통기타 시간 좋은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최고입니다 해주셨고, 강규남님께서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어느덧 지났죠. 가을이 깊어만 갑니다. 조금 전 김포는 소나기가 지나갔어요. 날이면 날마다 추억과 행복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불러주시는 노래들도 너무나 짱입니다. 얼씨구 좋다. 강규남님 고맙습니다. 김포의 비소식과 함께 인사 주셨고요.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부산에서 들꽃님 오늘 바쁘셔가지고 본방에는 참여 못한다고 일찍 안부 인사를 주고 가셨어요. 네, 모임 중이시라는데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의 노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우리 차중락 가수가 불렀어요. 근데 원곡도 좋지만 이 개사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을이면 어김없이 여러분들 가을송의 넘버원에 진짜 뭐 자리를 잡을 정도로 한 열 손가락에는 꼽히는 그런 명곡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초가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은 어떤 분위기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에 이어서 이현실의 찔레꽃이었어요. 기러기라고 청해 주셨는데 이게 동시 가을밤 요 시에 찔레꽃 멜로디가 입혀져가지고 이현실의 찔레꽃이 됐죠. 중랑구 김영하님이 청해 주신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가을밤이라고 청해 주셨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원곡은 찔레꽃 가로 열고 가을밤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찔레꽃 옆에. 같이 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처음에 제가 AI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네, 처음에 조이타를 잠깐 들으셨습니다. 네, 애취를 해야지 될 것 같았어요. 잠바람이 애취. 아, 이것마저도 또 예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악구 은천동에서 김태아님도 잘 들었다고 해주셨고요. 맑은호스님 환상적이라고 고맙습니다. 또 대구 803 고한정님도 일이 바빠서 이제 저녁 먹고 있어요. 산자락에서 라이브 방송 들으니까 이 가을 너무 행복합니다. 10월도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강공주님도 앵콜 찔레꽃도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 우리 뒷번호 6549님께서 이태호의 버팀목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요게 또 연식이 네, 옛 가요가 아니라서 아시고 계시죠?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같이 했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뒷번호 0184님께서 청해 주신 김태권의 아리아리 아라리오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려면 나 자신이 먼저 떳떳해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안고 있는 사람의 충고는 아무리 오라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외면당하기 쉽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타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를 지도하기 전에 스스로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결실과 결복 듣고 왔습니다. 좋은 성과나 선행에는 상이 뒤따르고 그릇된 행동이나 실책에는 벌이 내려지죠. 마땅한 상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정진을 다짐하고 벌을 받은 사람은 깊은 성찰을 통해 허물을 바로잡게 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54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을 벌주려면 상을 줄 능력을 가져야 하고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배움과 실천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타인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고 은혜와 공덕을 포상할 역량 없이 단죄만 앞세우면 참된 수복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타인을 질책하거나 가르치기에 앞서 내실과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20장 나날이 발전하는, 성가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일정한 지위에 오르거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조건을 우린 자격이라 부릅니다.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려면 교원 자격이 필요하고 도로 위에서 차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죠. 제도로 정해진 자격 외에도 우리가 상식과 통념으로 인정하는 자격도 있습니다. 행실이 올바른 어른의 충고나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선배의 조언은 자연스럽게 무게를 얻고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어른의 훈계나 자기 역할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선배의 지적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거부감만 부를 뿐입니다. 누군가를 바로잡거나 가르치려 하기 전에 과연 나 자신이 그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곡으로 김희진의 견성성불은, 고우리의 공부인의 의식 거쳐,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회상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남을 벌주려면 상을 줄 능력을 가져야 하고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포상을 베풀 역량도 없는 사람이 단죄와 벌만을 앞세우면 상대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냉소와 비웃음을 살 뿐이죠. 스스로 배우고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지도하려 들면 가르침이 제대로 서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의 부끄러움만 드러나게 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남을 벌주기에 앞서 상을 줄 능력을 기르고 누군가를 이끌기에 앞서 스스로의 배움과 내실에 힘쓰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밝은 세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천재원에 대해서 경전에 담겨있는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에 보면은 우주는 형상이 없는 어떤 물질들이 서로 섞여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뭐 물질적인 것이보다는 이체로, 그러니까 이체로 있었다. 물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 형상으로서의 어떤 주체 또는 상징물 이런 건 아니로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있기 때문에 우주만의 전체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섞여서 있는데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다. 뭐 섞였다고 어찌고 할 필요 없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 자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체인 진리의 바탕이 있었지 않냐, 있었지. 고요하고 공허하도다 스스로 일어나 변함이 없고 주위 전하가도 무위로 두루 행하며 만물을 해치지 않냐하나니 가히 천하의 의미이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그저 도라고 하겠다. 이게 노자 입장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 도다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우주 진리를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도라고 한번 말 정도로 해보겠다. 이게 대중단님께서 이거 하나 그려놓으시고 아, 진리 사진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형상으로라도 이렇게 생겼느니라라고 해주신 거다. 아울러서 대종사님의 위대한 시비라는 건 뭐냐? 물론 다른 성자들도 이렇게 예, 다 이런 것도 진리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이름산 진리장에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다. 이체는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우주마의 본연임의 재불제의 심의 일체중대의 본성이며 대수임의 분별이 없는 자리면 이체가 그렇게 생겼다. 그게. 그걸 당김없이 활짝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무식 남녀노소 뭐 재물이 뭐 이런 것 권리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를 그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믿기라도 해라. 믿어라. 그걸 언제 말씀드렸죠? 신각이 되는 거다. 믿음이 깊으면 그대로 깨달음으로 연결이 된다. 신각이다. 대종사님처럼 그 진리 자리를 적나라하게 확연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펼쳐준 분이 없었다. 자신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주대성자를 모신 회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아니,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것도 한 생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생도 살고 다음 살고 새생생에 그렇게 살아가자. 조정사원에 보면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얘기와 이제 비슷합니다. 하늘 땅 사방을 우라하고 과거 가고 현재가 오는 것을 주라 한다. 우주는 천지사방을 위해 고안금내와 주라. 시간 공간을 통틀어서 이제 우주라고 한 거다. 이순지 천문유초에 보면은 원기가 처음 나눠질 때의 맑고 가벼운 양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 청경 양위천이고 이제 중탁 음이지라. 뭐 청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음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들이 이제 보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가정적으로 실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다. 그래서 청중유탁하고 그러니까 청중유탁이에요. 탁중유청이고 예, 글자 그대로 맑은 가운데 탁함이 있는 거고 탁한 가운데 맑음이 있는 것이지 맑음만 툭 떨어져 있고 탁함만 툭 떨어져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 있어서는 청탁도 없는 그 위치, 그 바탕은 분명히 있다. 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중유양하고 양중유음이라.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어. 아 그래야 하지 동기를 통해서 음이 자라나면 양이 좀 수그러들고 양이 자라나면 음이 좀 수그러들고 그렇게 해서 사시가 순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놓고 볼 때 이게 그렇다는 것이지만 본래 음과 양이 어디가 있다. 또 보장론에 보면 무려 천지의 안과 우주의 사이 중간에 하나의 보배가 있는데 비장이 형산에 있느니라. 비장은 비장이 뭐예요? 결국은 육신으로 만들어진 이 가운데 마음 하나, 성품 하나, 불성 하나 들어있다. 천지진의 우주지간 중요 일부하니 비지 형상이라. 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산 속에 불성 하나, 마음 하나, 본래 성품 하나 그게 들어있다. 무슨 어떤 뭐 하여튼 형상에 무슨 보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죠. 논어에 보면 위대하다 요의 그 임금되며 높고 높도다 오직 하늘만이 있도록 위대하거늘 오직 요 임금만이 이를 본받았도다. 하늘을 표준했다고 말이죠. 진리를 표준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성자들은 현상세계의 그것들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 바로 천지의 진리 이걸 표준으로 살기 때문에 현상의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 쓰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큰 자리를 봤기 때문에 작은 자리는 무심히 지낼 수가 있는 것이지 큰 자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놓여있는 즐거운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괴로운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한다. 그래서 요님 같은 분도 하늘을 다시 한번 진리를 표준으로 해서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그야말로 성치, 성의로 정치가 된 거다 말이야. 또는 성정, 성의로 정치가 되고 성의로 다스림이 된 것이다. 중요해도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루고 성을 따름을 도라 이루고 도를 품절해 놓음을 교라한다. 성도 교. 이게 하늘의 표준이죠. 진리가 표준이다. 그래서 진리를 표준으로 살면 인간 모두가 다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또 자신도 이렇게 덕을 펴가면서 포용해 가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 중행에 그러므로 하늘의 만물을 낳으면 반드시 그 재질로 말미암아 투툭해진다. 그러므로 심겨진 것은 북도 다 주고 기울어진 것은 높아버린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자는 배지하고 경자는 북지라. 지가 살려고 살려고 노력하면 다 살려주지만 자신이 이제는 더 못 살아 하면 덮어서 못 살도록 해준다. 그 진리 자체 아닙니까? 피인기제의 독은 그 죄질 따라서 탄독하게 살려준다. 은이란 상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해는 은해 그러지 않습니까? 해는 시지 베풀어지는 것이거든. 해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또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다. 지가 심어져가지고 아, 살려고 해. 그럼 북도 사서 살아줘. 이게 베풀어준다 그 말이죠. 이제 해는 시야라 근다고 했잖아. 베풀어줘. 얼마나 살려줘. 그랬는데 기울어져서 아, 나는 더 이상 안 돼. 할 경우에는 딱싹 덮어버린다. 이것이 해요. 이게 해요. 해. 은이 아니라 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지만은 은과 해는 천장천장의 차가 있다. 은은 진리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이나 은이나 그 의미상으로 보면 같다 그렇게. 그러나 베풀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달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해가 그래야 되네. 해가 해가. 송아기를 천지 은에 대한 예, 결론 결어로서 예, 송아기를 천지는 무비부요 천지는 부모가 아니면 없는 것이요 천부 지모 아닙니까? 하늘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땅은 어머니 역할을 한다. 휴게 비불생이라 가슴 속에 다 품었지. 천지 안에 안 들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 강, 호랑이, 토끼 다 품었어. 다 품었어. 그래서 살리지 않음이 없다. 다 살려줘. 이게 천지 노릇하는 거예요. 아사 은팔도 아니 우리 스승께서 팔도를 천이 팔도죠. 정성한도, 공정한도 이렇게 여덟 가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은 전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천이 팔도가 부모, 동포, 법률이 그 가운데 다 들어요. 성리득 청명이라. 그래 진리를 깨달으면 맑고 밝음을 얻으리라. 천유 이치를 알면 진리를 아는 거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면 아 성자지. 즉 팔도 이치를 알면 성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부군호하니 하늘은 덮어 우리 물이 보호하고 하늘은 잘 덮어서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덮어서 우리들을 또한 만물을 다 보호하고 두근해 준다. 지혜가 중매라 땅은 품어 우리 물이 배양하네. 아 만물을 전부 배양을 했잖아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배양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지라 하는 건 있어요. 지가 살려고 하면 살려주고 지가 죽으려고 하면 엎어버린다. 이건 있지만은 전부 땅이 다 품어서 뿌리 내리도록 다 해놓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생기부하니 그 사이 살리는 기운으로 도와주니. 생기가 있다. 생기. 살리는 기운이 있다. 살려내는 기운이 있다. 고래 신란 되라. 그 은혜 실로 무너지기 어려우리. 아, 그 은혜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어떤 사람이? 성자도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알면 결국 진리라는 것이고 이체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맑고 밝은 그 기운, 청명기운이죠. 이러한 기운을 받고 또 그 마음을 맑고 밝게 하고 또 천지의 이치의 맑고 밝음을 이제 본받아서 다시 한번 팔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천지같이 이렇게 만유를 다 감싸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인류는 감싸서 함께 살아가는 이렇게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모 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글자 그대로 아버지죠. 또 친족 어른 늙으신네 관장. 뭐 어떤 차별을 두는 건 아니로되 이게 주체자를 이제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이제 부로 이제 본 거죠. 설문에 보면 아버지는 가장으로 가르침을 제시한 사람이다. 부, 가장, 거기다. 지금 이제 뒤에서도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부모란 뭐냐? 그걸 따질 수는 없으나 세 가지 점을 완벽하게 해낼 때 부모로서의 부모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뭐냐 하면 생육교 낳았다. 성자도 부처님도 결국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태어난 그 핏덩이를 가만 놔두면 살아나냐? 아니죠. 길러. 그 육이다 그 말이죠. 길러. 그러면 사람으로서 형태를 갖췄다고 해서 기르기만 하고 놔두면 되냐? 아니다. 교를 해야 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생육교를 다 했을 때 부모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다.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부모 노릇이라고 밝게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는 이제 가장인데 거교라 가르침을 해야 한다. 공예에 사라질 때는 아버지요 죽었을 때는 죽은 아버지다. 이게 생활부요 사활고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별로 없습니다. 현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 현고 학생 부군 신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이제 이 고자가 이 고자 같으면 이제 죽을 고자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고라.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형고. 사기의 구름 가생 열전에 보면 부모란 사람의 근본이다. 부모자는 인지부. 그렇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닙니까? 또 상복전에 보면은 아버지는 지극히 높은 이다. 부는 지존야라. 그러게 이신데 우리가 자칫 봉건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막 아버지 높이고 부모 헌다 할지 몰라도, 아, 이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다. 즉, 생명의 옷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이 육신을 얻은 것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런 역 설교에도 그는 하늘이니 그래서 아버지를 그런다. 그는 천야로 고칭부라. 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부만 이렇게 높인다는, 부만 이렇게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부자는 자지 천야라. 아버지는 자식 하늘이다.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참 그 부모를 이제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하늘처럼 여기고 이제 살아왔지 않습니까? 순자도 이제 치사 앞에 임금은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하나이면 다스려지고 둘이면 어지러워진다. 아, 그렇죠. 아, 나라의 임금이 둘이면 어쩌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겠죠. 역시 가정에도 아버지가 만약에 둘이라고 멋지겠어. 역시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예,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벌려지고 있지 않느냐. 부자는 수족이라. 아버지와 자식은 수족과 같아. 뭐 둘이 아니다. 그 얘기겠죠. 이제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냐. 네, 어머니 나이 많은 여자, 모체, 유모, 근본, 근원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설문에 어머니는 기른다는 의미이다. 모는 목이 하라. 사실 핏덩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어머니가 돌보자면 그 어떡해요? 그게 살아남겠어요? 성제라 갈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다 길러야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 창일편에 보면 어머니는 그 중심에 두 점이 있으니 사람을 형상하여 젖을 나타내미라. 무기 중 유양제만이 상인 유양이다. 어머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젖으로 본 거죠. 어머니 역할이 먹여 살리는 역할 아닙니까? 그게 설계에 보면 고는 땅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배가 되고 가마가 되고 아낌이 되고 고르게됨이 되고 송아지와 어미소가 되고 큰 수레가 되고 무늬가 되고 무리가 되고 자료가 되고 땅에서 그것을 얻음이 된다. 다 이제 모의 역할이 그렇다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땅이고 어미고 또 이제 옷이 되고 다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 먹이는 솥이 되고 다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건 어머니의 역할이다. 공양결에 보면은 부인이 밤에 밖에 나갈 때는 유모가 있지 아니하면 당 아래로 내려오지 않느니라. 부인아출 불견 네, 부모 네, 불하당.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 얘기죠. 가정이 있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자식 잘 기르는 내면적인 역할을 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나다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봉건 시대 얘기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 내치를 하는 주체자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편안하지. 뭐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그냥 일하고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제 한테 묶어서 하는 얘기인데 역 계사에 보면 부모 우도는 천지이니 거는 하늘이 되고 땅은 어미니라. 부모 지도 천지이니 예, 건의부요 권의부라. 이 글자 그대로죠. 또 얘기 공리에 살아날 때는 부모라 말하고 죽을 때 경우에는 그 고비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았을 때는 부고 어미지만 죽었을 때는 아버지는 고라고 어머니는 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비 이렇게 이제 현비 뭐 어디 뭐 진주 강씨 신위 이렇게 이제 제사질 때 쓰거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죽었을 때 아버지는 고고 어머니는 비라간다. 후한 광무제의 누이가 호양 이제 공주입니다. 그런데 시집가서 결국 이제 혼자 된 거예요. 그런데 호양 공주가 제가를 이제 개가를 이제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무제가 이게 혼자 사는 걸 보니까 딱해서 이 온 나라의 대신들 가운데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는 송홍이 제일 낫다 그래요. 송홍이 제일 낫다. 만일에 내가 시집을 이제 가게 된다면 송홍한테로 가고 싶다. 이게 송홍이 부인이 있는데 옛날에 첫 비석에서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몇 명이 이제 돼 있지만은 부유한 집에서는 한둘 정도 있는 것은 이제 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절 아니에요? 이제 무제가 하루 송홍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그 옛말이 금방 그 말이 있어요. 귀역교하고 귀역쳐라 그 말이에요. 귀 이제 귀는 다시 벼슬이 높아야 돼. 이제 부는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누구나 대인될 소질이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더 넓혀서 대인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니라. 그러므로 대인되는 공부의 요령은 만사의 너그러움을 지니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키를 잘못 들었거나 차로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못 본 척 계속 밀어붙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차량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 지나쳐가면서 오히려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중 행여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는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앞차를 들이받는 초돌사고가 많습니다. 혼잡한 병목지점이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너나 없이 서두르다 보면 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흔히 양보를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보는 나 자신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고 기다린다 해서 시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을 날이 없으리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의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보증억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유,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에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도로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1위가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그럼 안전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의무로 차를 타면 반드시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좁은 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 좌우를 잘 확인합니다. 특히 간선도로나 학교 앞,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요. 운전 시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들도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춰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시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은 후하게 하고 일은 민첩하게 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4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과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되는 길이 쉬우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되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달력이 넘어가고 이제 하루하루 공기가 한층 서늘해질 텐데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좌선을 준비합니다. 손끝에 닿는 찻잔의 온기 같은 사소한 기쁨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지요. 오늘도 그 온기에만 집중하며 따뜻한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 온몸에 긴장을 녹여낼 수 있길 바랍니다. 명상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도록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응감지휘, 법률 응감지휘. 원기 111년 10월 1일에 원음방송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제 완연한 가을의 기운을 느끼며 새롭게 맞이하는 이 10월은 폭염과 폭우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힘차게 뿌리 내리고 무성하게 자랐던 만물들이 차츰 결실을 이루어가는 계절이옵나이다. 천지 만물이 자연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꾸준한 정성으로 결실을 이루듯 저희 기원인들도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으며 새로운 마음과 정성으로 이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10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WBS 원음방송이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소중한 교화장인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 대도의 교법을 널리 전하고 우리 사회 곳곳의 교화 현장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든든한 견인차의 역을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달에도 전 세계 인류가 지역과 국가와 인종과 사상을 초월해 기아와 무지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합력을 이루게 하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리타 정신으로 잘 풀어나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 건설에 온 정성을 기울이도록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들의 가정가정마다에도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와 은혜가 한량없게 하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한 심신과 정당한 서원으로 영겁의 지혜와 복락을 쌓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봉 주가 없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교단품 5장입니다.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 때에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쇠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보라, 과거의 모든 성인들은 회상을 펴신 지 여러 천년이 지났으되 자비에 넘치는 좋은 소리가 지금까지도 맑고 유창하여 일체 중생의 귀를 울리고 있으며 그와 반면에 어질지 못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곡조는 아직도 천만 사람의 마음을 경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당초부터 아무 관계 없는 사이라면이어니와 이왕 서로 만나서 일을 같이 하는지라. 하여간 소리는 나고야 말터이니 아무쪼록 조심하여 나쁜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좋은 소리만 길이 나게 하라. 만일 좋은 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면 이것이 그대들의 다행한 일일 뿐 아니라 널리 세계의 경사가 되리라.

교단품 법문은 매번 묵직하게 새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10월엔 천지의 은혜를 고루 누리며 부디 보은도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10월 첫날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분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9월 한 달을 원만히 보내옵고 새로운 달 10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살피며 큰 지혜를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3장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본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제가의 요법.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지출을 대조하여 금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 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각원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탈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 주, 좌와 어묵, 동, 정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고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영고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영고요.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네, 원불교정전 수행편 최초법어와 고락에 대한 법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9장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고락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8 문정규 여쭙기를 송규, 송도성, 서대원 세 사람이 지금은 점싸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나이까. 대종사 한참 동안 묵연하시는지라 정규 다시 여쭙기를 서로 장단이 다루오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송규는 정규의 지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재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도 그 위력이 또한 다름 없나니라. 제11 요훈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돌을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정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 할 날이 없나니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태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오늘 대성경 본문은 신성품 18장과 19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200장 한아름 서원으로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30일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32.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근본이 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33.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34.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화와 유로써 해결하면 능히 강을 이길 수 있고 촉없이 그 유를 성취할 수 있으나 아무리 화와 유로 하여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강을 쓰기도 하나니라. 35. 말씀하시기를 강자가 약자를 진화시키는 데에 순수적 진화가 있고 역수적 진화가 있나니 순수적 진화는 도와주어 잘 되게 하는 것이요 역수적 진화는 그 마음을 거슬려 분심을 일으켜서 잘 되게 하는 것이니라. 36.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덕이는 밝을 자리에 능히 밝고 어두울 자리에 능히 어둡나니라. 37. 말씀하시기를 덕이는 매양 나만 못한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나니라. 38.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39. 말씀하시기를 굿이 화문이라 하거니와 실은 굿이 화복문이니 잘못 쓰면 입이 화문이지만은 잘 쓰면 얼마나 복문이 되는가. 40.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 41. 말씀하시기를 말은 후하게 하고 일은 민첩하게 하라. 42.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해수만 좋아하고 공부를 잘못하면 악도에 떨어지나니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덕을 적게 잊고 공부하여야 빚이 적나니라. 43. 말씀하시기를 해시받기를 좋아 말며 신심 깊은 이에 해시를 함부로 받지 말라. 자칫하면 노적에 불질러 놓고 튀밥 주워 먹는 격이 되나니라. 44.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45.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들은 운명을 초월하여
화복을 자유로이 수용하시나 범부와 중생들은 운명에 끌리어 화복의 지배를 받나니라. 46.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심력이 쌓이어 매사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47. 말씀하시기를 일심의 힘은 위대하나니 팔구이니 삼동에 방언할 때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일을 하였으되 무원연 감기처럼 심한 때에도 아무 일 없이 지냈나니라. 48.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한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49. 말씀하시기를 주자는 가시나무는 쳐내도 다시 길어나는데 지라는 길러도 죽기 쉽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선은 하기 어렵고 악은 범하기 쉽나니 악심은 처음 날 때 끊어버리고 선심은 놓치지 말고 잘 배양하여 수만생 불종 선근이 뿌리 깊이 박히도록 힘을 쓰라. 50.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십이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십이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법훈편 31장에서 5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 대비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50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의 공부를 도와주는 두 보살이 있나니 그것은 역경보살과 순경보살이라. 역경보살은 일체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도력을 키워주는 보살이요, 순경보살은 일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도력을 키워주는 보살로, 이 두 보살이야말로 성불재중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큰 권력을 가진 보살들이니라. 5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겁대사가 한 생각에서 비롯되나니 큰 죄인도 한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부처나 성현도 한 생각에서 출발되었느니라.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진적공이란 하루 세 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내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것이라. 공들이지 않고 속히 이루려는 마음은 도가의 머리배와 같으니라.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을 벌 주려면 상을 줄 능력을 가져야 하고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하느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참될 것이요, 세상에 공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옳은 일을 하면 얻을 것이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법문은 일체 중생이 다 받들고 업장을 녹이게 되므로 오직 정성을 다해 설해야 하나니 그 법문을 받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법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원시대의 주인이 되려면 교전 공부와 훈련으로 정진을 해야 하나니 교전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몸이 되며 교전과 함께 나이를 먹어야 그 힘을 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그 재주가 천하의 재주가 되고 그 알미 천하의 알미 되며 그 힘이 천하의 힘이 되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느니라. 5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일으켜 무위이화로 만물을 화육하듯 성인들도 아무도 모르게 자비 바람을 일으켜 그 은덕으로 만생령을 화육하느니라. 5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심화, 기화, 행화를 해야 하고 밖으로는 인화, 지화, 천화를 해야 하느니라. 과거에는 천화, 지화, 인화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나
양시대에는 인화, 지화, 천화의 순서로 이루어지나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화하면 지화가 되고 천화가 되어 모든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지느니라. 6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서 협력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싸워 이기고 힘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이니라. 6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하여 불안한 생활을 하느니라. 6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느니라. 6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제일 높은 어른은 천하의 이익을 가장 많이 주고 가신 분이니라. 6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에게 어려운 세 가지 일이 있나니 하나는 바른 스승을 만나서 마음을 밝히기가 어렵고 둘은 마음을 밝힌 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고 셋은 자신 제도를 마친 후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려우니라. 6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집착으로 구하면 멀어지고 크려고만 하면 작아지고 가지려고만 하면 없어지느니라. 6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참사람을 찾는 시대라. 참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나니 참사람을 알아보고 참사람을 따르고 참사람을 길러내는데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래서요, 음불교는요, 음불교는 왜 이 땅에 생겼는가 하면 이 후천개벽 책임지고 나온 해상이에요. 우리가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끌고 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임지고 열어주신 해상이 우리 원불교의 해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이죠, 수행법 13장 2장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이제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강조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요,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잘하게 되면은 모든 물질 부처님도 물질도 선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선용하게 되죠. 그래서요, 지금은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다양한 정보들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 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서 잘 선용해 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딱딱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치사가 말이죠, 생겨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동할 때의 삼대력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삼대력 얘기했죠? 삼대력,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삼대력을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말이죠, 이 삼대력을 하나하나를 갖추어 나가는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다짐들을 하는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장의 내용의 말씀을 지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봅시다요. 3장하고 4장은 이제 조금 그 성격이 이제 다른데요. 이 4장은요, 전문 입선 공부, 공부인에게 그 이제 그 부탁하는 그 말씀이에요. 전문 입선인에게 부탁하는 말씀. 이게 이제 지금 4장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요, 초학자는 이제 초학자를 이제 비교합니다요. 초학자는 이제 처음 이제 들어온 사람이죠. 처음 들어온 사람, 초학자. 학교도 뭐 초등학교부터 지금 안 합니까? 그런 게 이제 초학자 그러거든. 그래서 초학자. 그래서 초학자는요, 이 규칙생활, 이게 대단히 성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 지금 어쨌습니까? 여러분들 사는데 지금 어째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뭐 어떤 리듬이 있나요? 어, 다 있으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초학자가 아니구만. 다 지금 전문 입선 공부에 지금 순숙된 사람이군들이구만요. 근데 이제 이 초학자들은요, 이 사실은요, 보통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이렇게 그냥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자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안 그럽니까? 뭐도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뭐 가정생활, 일반인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참 한번 그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고 하는 거, 이것 자체를 딱 이렇게 그 규칙적으로 지켜나가기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냥 이제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이제 그것도 낮잠 자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낮잠 잔다 그러죠? 낮잠 잔다. 근데 낮잠도 살짝 한 번씩 자는 것도요, 정말로 정신이 상쾌해지고 개운해지대요. 안 그랬습니까? 자, 아, 이것도 참 필요한 것이구나. 제가 그런 걸 이제 사실은 그 느꼈어요. 이제 살짝 그렇게 이제. 저는요, 뭐 이제 이렇게 그 휴대폰도요, 들으면서도 한 10분 정도 살짝 하던데, 아, 이렇게 개운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초학자들은 처음 들어갔고 전문 입성 공부를 하면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밥 먹을 때 딱 밥 먹고 밥 먹는 시간 따로 정해져 있죠?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요 그대로 지키기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가신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이제 옴불교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서원관 사감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감 생활을 하면서 이 서원관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사실은 초학자를 처음 받아들여 가지고 훈련시키는 곳이 서원관 아닙니까? 그렇죠? 아, 사회에서 고등학교 댕기고 그냥 하는 사람이 이제 발심을 하거든요. 아, 내가 전부 출신해 교무가 돼야겠다. 이제 이게 발심을 하잖아요. 발심을 해갖고 들어오는 데가 처음 들어온 데가 어딘가 하면 서원관 아닙니까? 하, 야들을 받아가지고요. 참 공부시킨다는 것이요. 제가 엄청나게 정말로 그 공을 안 들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그 저의 그 성관 생활을 보면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요. 12월 달이 되면은요. 12월 1 이제 12월이 되면은 4년간 공부시켰던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졸업해 나가죠. 그갖고는 고시 공부 봐가지고 교무 합격을 하면은 교무로 다 이제 임명받아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나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학원 대학교가 있지만도 그땐 그랬습니다. 이제 교무 검정고시를 보거든요. 또 검정고시 보는데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합격해갖고 이제 교무가 돼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년 되면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은 또 12월 말 되면 뭔가 하면요. 1학년이 들어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는 거요. 또 세제비가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년간 죽으라고 공부시켜 내놓으면은 교무로 나갑니다. 나오고 나면 또 이제 세제비가 또 들어오는 거요. 그러면 또 시작해야 되는 거요.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제가 18년을 했습니다. 18년의 세월을 말이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자, 이런, 이 리듬이 있더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전문 입선이라 그랬죠? 이 전문 입선 공부인, 전문 입선. 이 당시는 말이죠. 이 3개월 선이에요. 3개월 선을 했어요. 대종사님 당대 때입니다. 에? 전문 입선 3개월 선입니다. 지금은 얼마 합니까? 지금 교무들 훈련을요. 이제 교무들 훈련을 아 지금은 이제 서원관은 지금 더 하는구만요. 그 지금 이제 4년 하고 또 대학원 가고 또 3년을 또 합니다. 그게 7년을 하죠. 7년을 해가지고요 이제 합격해가지고 교무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교무를 이제 지금은 이제 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전문 입성 공부는 이제 일반 교무들은요. 교당 생활 하잖아요. 교당 생활 하다가 1년에 한 번씩 훈련 꼭 납니다. 그러면은 이 초학자는 정말로 규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적응하는 데 힘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초학자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관에 이제 사감을 하면서 리듬이 있는데요. 이겸요, 3월 달은 학기 초죠? 그때는 잘해요. 사람들. 근데 4월, 5월 되면은 뭘 하는가 하면 학교에서 축제 안 합니까? 축제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하면요. 학생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막 흔들리는 것이 보여요. 왜 축제하면 흔드는가 하면 축제 가면은요, 노래하지요. 그 참석하면서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뭐습니까? 서원관에 생활했던 가고 축제 가서 분위기 그것을 어울리갖고 춤추는 가고 갔습니까? 그 여운이 말이죠. 서원관까지 흔들릴 뿐인다니까요. 제가요 매년 4월달 5월달은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바로 잡느라고요. 제가 죽을 고생을 한 거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했다니까요. 그 이해가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초학자들에게는요, 이 지금 들어가고 전문 입성 공부하는데 초학자는요, 이 규칙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4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그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1: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규칙 생활인데
0: 이 규칙 생활은요, 규칙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규칙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요,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칙 생활 하면서 마음이 따라가야 되죠? 마음이 따라가. 그래서 규칙 생활 자체가 뭔가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돼요. 그 마음 공부를 규칙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요, 집단과 단체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집단과 단체 속에서요, 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이요, 나한테 영향이 바로바로 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옆에 사는 동지가 규칙 생활을 착착착착 잘하면서 참 생활하는데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도 따라가고 그렇게 되죠. 근데 옆에 사람이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째 됩니까? 같이 흔들려요. 같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주장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하는 주장.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을요. 뭔가 하면, 동지애가 뭡니까? 동지는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좋아해야 되죠? 근데 이놈이 흔들린다고 내팽개 치버리면 동지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붙드는데, 자, 붙드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따라가면서 붙드는 거 하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동지애하고, 동지애는 동지애죠. 근데 질은 완전히 다르죠. 따라가면서 하는 동지애는 잘못된 동지애 아닙니까? 그리고 끌어들이는 동지애는 뭡니까? 잘하는 동지애죠. 이런 동지애를 발휘를 해야지 진정한 동지애지, 따라가는 동지애를 바라면서 동지애를 외쳐요. 이럴 때 지도자가 받는 생각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혀요. 저요, 이 동지애라는 것에 대해서요, 엄청 제가 이 많이 말이죠, 시달렸어요. 이 동지애예요. 동지애에 제가 시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서원관 18년 살면서 제가 세운, 제가 저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 제가 오늘 그 좌우명이 멋져요. 제가 세운 이제 이 동지애 때문에 생긴 좌우명이에요. 법과 인정이에요. 법과 인정. 자, 법을 따르자니 인정이 울어요. 인정을 따르자니 법이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도 절충해야 돼요. 법과 인정. 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법과 인정, 또 우리 지금요 교도님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교도님들, 법과 인정,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법을 따라서 인정이 울어도 안 되고, 인정을 따르더니 법이 울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그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좌우명이 뭔가 하면요, 법으로 세운 인정.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체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오늘부터 앞으로 딱 세 달 올해의 남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2026년의 마지막 분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런대로 늦진 않았지만 왠지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영부영하기보단 뭐라도 시작하는 게 남는 거니까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한 달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10월 1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10월의 첫날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과 킹스턴 로지스카 지금 즐기지 못하는 건 첫 곡으로 들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10월의 첫날이에요.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의 아침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하루, 거기에 새로운 아침이 밝았으니까요. 오늘 더 새로운 마음으로 산뜻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이제 가뿐하게 좀 보내주고 새로운 달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담아볼까요? 그 첫날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알콩달콩 얘기 나눠보고요. 좋은 음악들도 함께 들어볼게요. 2부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통으로 비워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까지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가득 담아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에게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6012 쓰시는 분께서 헉!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다니 오 마이 갓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문으로님이 짚어주셨나요? 이제 올해가 93일 남았다고. 세상에나. 진짜 세상에나 라는 말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2026년 뭐 하면서 보냈지? 내가 2026년을 나중에 기억한다면 무슨 기억이 기록으로 남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남은 세 달을 좀 더 열심히 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날씨도 엄청 좋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으로 옮기기에 정말 뭐 더 이상 핑계 댈 거 없을 정도로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남은 세 달 한번 꽉 차게 알차게 채워보자고요. 신복수님이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나님 10월이 시작됐네요. 이번 한 달도 우리 이쁘게 다 많이 웃고 사랑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게 기분이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한 10월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머리 BSK 개코 조만간 봐요. 산이 아는 사람 얘기 두 곡 듣고 올게요.

프라이머리 피처링 BSK 개코 조만간 봐요. 산이 아는 사람 얘기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7시 16분 49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001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남은 2026년 다 열심히 보낼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1001님 멋지네요. 일단은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시 태어나신 1001님 오늘 생일에 이런 마음가짐을 먹는다는 것부터가 저는 진짜 뭔가 의욕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날이 갈수록 어릴 때는 내 스스로 내 생일을 엄청 크게 챙겼던 것 같거든요. 막 친구들도 초대해야 되고 뭐 이번 올해 내 생일에는 어떻게 생일을 진짜 야무지게 보내볼까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하고 약속도 미리 잡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좀 나이가 들고 날이 갈수록 생일에 큰 의미를 두게 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뭐 번잡하게 약속 잡는 것도 조금 귀찮아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일이라는 이유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와, 더 열심히 보내보겠다? 1001님 이 자체로 이미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오늘 누구보다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오늘 다시 태어나신 1001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지의 노래 듣고 올게요. 스니커즈

잇지의 스니커즈, NCT 드림의 캔디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우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 봬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프로에 고백했는데 2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의 첫날 목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우리 특화장 고객님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신속 정확하게 듣고 싶은 노래를 생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까요? 기분 좋은 음악 택배 받으실 분은 누구실지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이야기들, 감사할 거리들도 담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4부에 오늘도 아주 나이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4아빠님, 10월의 첫날 연하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에요. 김제는 어제랑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아, 추워라 이 말이 나와요. 새벽에 있나서 그랬나? 이제 여기저기 가면 가을 축제 시작이네요. 건강 잘 챙기면서 10월을 즐길 방법 만들어서 추억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데이트 시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저도 영광입니다. 1234아빠님, 10월도 우리 건강하게 잘 보내보아요. 미아오의 노래예요. Hands up.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2145 고객님께서 10월의 첫날이네요. 매달 1일마다 새로운 챌린지에 도전하는데요. 이번 달엔 날이 좋으니까 일주일에 총 20km 달리기로 정했어요. 성공할 수 있겠죠? 연아씨가 파이팅 해주세요! 라며 보내주신 가오의 시작, 이클립스의 런 런, DJ DOC의 런 투 유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하나 사오 고객님, 신청곡 왔죠?

이하나 사원님의 신청곡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가오의 시작, 이클립스의 Run Run, DJ DOC의 Run to You 전해드렸어요. 10월 한 달간 20km 달리기를 시작하신다고요? 저도 응원해드릴게요. 제목까지 열심히 달려주세요. 2842님이 굿모닝입니다. 신나는 음악 덕분에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끝곡 아이브의 XOXG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모둥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5: 간혹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사례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해자 측에 알려주어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치료를 거절했다 해도 후유증 등에 관한 판단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무섭고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 혼날까봐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는 어른을 따라 병원에 갈 어린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한다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거부로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를 만나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4: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3: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4: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3: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5: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뒷번호 9949님이 골라주신 노래로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일 목요일 3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석준 피셔링 지호 고소공포증이었어요. 9949님께서 벌써 10월이라니 유유 암약하고 있던 애청자도 특별한 아침에 녹화합니다. 기분 좋은 음악들 기대할게요. 저도 기분 좋은 노래 신청하시면서 노래 골라주셨어요. 3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9949님 듣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들을 때랑 또 신청해서 라디오로 들을 때랑 느낌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저도 다른 라디오에 신청곡 같은 거 하거든요. 뭐 퀴즈 참여도 하고 한번 해보면 내가 보낸 문자가 소개되거나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나올 때 그냥 내 MP3 플레이 요새 안 들으시나요? 내가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을 때랑 굉장히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기분 좋은 느낌 9949님께서도 지금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이런 건 좀 매끄럽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 3부는 오늘 신기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이에요. 오늘 요리하는 방송 쿡방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오늘의 주재료가 뭔 것 같다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주재료를 눈치채셨다면 나는 요걸로 요런 거 해먹는다. 아니면 요 음식에 요런 거 해서 넣어서 먹으면 이거 완전 킥이다 하시는 여러분만의 레시피나 꿀팁들도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 거고요. 또 4부에 기다리고 있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도 저희에게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정미조 양양 전해드리고 3부 밥 퀴즈 시작해볼게요.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땡땡으로 새콤하면서도 매콤한 무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땡땡의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낸 다음 깨끗하게 씻어서 뼈째로 먹기 좋게 손질해 두시고요. 오이랑 양파, 깻잎, 미나리 그리고 쪽파도 썰어주세요. 자, 이제 초장에 버무려 줄 건데요. 시중에 파는 걸 쓰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더 맛깔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고추장이랑 식초는 3큰술, 설탕은 2큰술, 그리고 고춧가루와 올리고당, 다진 마늘은 1큰술씩 넣고 참기름과 통깨까지 넣으면 끝! 어때요? 쉽죠? 이제 섞기만 하면 매콤새콤 입맛을 확 사로잡는 땡땡 회무침이 완성된답니다. 제철을 맞아 더 맛있는 땡땡, 올가을엔 무침으로도 꼭 드셔보세요. 오늘은 가을을 맞아 더 맛있어진 땡땡으로 새콤한 회무침을 만들어봤는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광어, 2번 잉어, 3번 상어, 4번 전어. 가을을 맞아 더 맛있어진 오늘의 땡땡,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오늘의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광어, 2번 잉어, 3번 상어, 4번 전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세요. Yes. Uh-huh. Yeah.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이면 이거 챙겨 먹어야 한다의 대명사인 땡땡으로 아주 매콤새콤한 땡땡 회무침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가을에 이게 싹 기름이 올라오면서 이걸로 막 이런저런 음식을 많이 해먹죠. 뭐 구워도 먹고 요거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진짜 그럴까 싶긴 하지만 뭐 그 정도로 냄새가 좋다 이런 얘기겠죠. 요거 뭐 회로 먹기도 하고 회 무침으로 먹기도 하고 뼈째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서 더 간단하기도 한데요. 오늘 주인공은 무엇일까요? 가을을 맞아 더 맛있어진 땡땡. 이 땡땡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1번 광어, 2번 잉어, 3번 상어, 4번 1번 전어, 1번 광어, 2번 잉어, 3번 상어, 4번 전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시아 어떤 날도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전 4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0: 공약아입니다.
1: 예.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밤은 어둡고 멈춰 있다?
5: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7: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8: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7: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8: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7: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루시 전체 관람가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3부 오늘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아 더 맛이 짜진 땡땡으로 새콤한 회무침을 만들어봤고요. 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와 함께 진우션 전화번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티아라 2단 엽차기 태운 전원일기 루시아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전어였습니다. 그냥 굽기만 해도요. 가을 전어 진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맛있는 이 전어는 가을이 되면 지방의 함유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약 3배가량 많아지기 때문에 딱 지금이 제철인 생선인데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 섭취에 무척이나 좋고요. 단백질과 지방,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질까지 풍부해서 환절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특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함량이 좀 높은 편이니까요. 고열량 음식이랑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중행님 전어 4번 뼈가 많아서 저는 못 먹어요. 그래도 우리 마나님은 좋아해서 횟집 가면 따로 시켜 먹어요. 3841님 4번 여기서 궁금증은 며느리는 왜 집을 나간 거죠? 그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네요. 그러네요. 원인이 있었을 텐데. 네. 0119님 정답 4번 전어예요. 아침 요가 가는 길이에요. 너무 부지런하시네요 진짜. 7047님 가을하면 4번 전어입니다. 처음에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정신 놓고 먹다가 가시 걸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2838님 4번 전어 지금 수산시장 가는 길인데요. 은색 반짝 전어가 수족관에 가득 있어요. 전어 or 전어구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저는 둘 다 좋긴 한데 전어구이가 진짜 고소하던데요. 8656님 정답 4번 오늘부터 완전 선선하니 가을 같네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라고 하시며 글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너무 추워서 창문 닫았잖아요. 정은희님 4번 가을의 별미 전어네요. 저는 구이도 맛있어요. 이번 주말 전어 무침 도전해서 온 가족 입 호강해야겠습니다. 9603 뒷번호 쓰시는 분 4번 전어 예전에 식구들이랑 변산반도에 놀러가 가서 전어 세트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전어회, 전어 무침, 전어 구이, 삼총사.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전어 여행 떠나야겠어요. 변산반도에 있다고요? 9603님. JH님 4번 전어. 전어회 무침 때 감식 줬으면 더 맛있어요. 오, JH님의 킥이네요. 9189님 4번 전어. 어머니가 전어를 구워주시면서 집 나갈 며느리도 없다고 뭐라고 하시네요. 참고로 저랑 형이랑 아직 미혼입니다. 얼마나 속이 편하세요. 그러니까 집 나갈 며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돌아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2221님 전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정답 보내고 커피 한잔 하려고요. 즐겁게 청취하며 즐겁게 운전해요 해주셨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3604님 정답 전어 이제 9주 되는 둘째 임신맘인데요. 첫째 때랑 다르게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든 출근길이네요. 유유 저도 전어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유유라고. 입덧 중이신데 드시고 싶은 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출근 중이셔가지고 어떻게 뭐 점심시간에라도 주변에 식당이 없을까요? 8808님 정답 전어. 어릴 때는 전어가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가을만 되면 전어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전어 굽는 냄새가 진짜 반칙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전어 갑니다. 라고 단단히 가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3726 쓰시는 분 전어 가시는 많아도 꿀맛 해주셨고요. 1959님 4번 전어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보내주셨어요. 3726님 1959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136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10월이네요. 7월부터 준비한 다이어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네요. 크크크. 덥다는 핑계로 미뤘었는데 날씨도 선선하고 운동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쵸. 7월부터 준비하셨으면 이제 시작하실 때 됐네요. 네.
3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2027년 아주 가볍게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진원 고칠게.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2: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3: 아주 나이스.
1: 뒷번호 5096 쓰시는 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기분 좋게 행복하게 출발해보아요. 오늘 아침의 행복은 정말 그림 같은 하늘을 보면서 출근한다는 거.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뒷번호 2843 쓰시는 분, 제가 하체에 살이 많아서 늘 고민인데 드디어 인생 바지를 찾았어요. 덕분에 옷 입을 맛이 나네요. 행복해요. 뒷번호 6715 쓰시는 분, 연아씨, 오늘 새벽에 제가 드디어 할머니가 됐답니다. 복덩이 우리 며느리 너무 고생했고 사랑한다. 할머니가 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며느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에 이어서 오렌지 캐러멜의 까탈레나 우주소녀 쪼꼬미 슈퍼 그럼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오반의 플라워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물을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형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